0: 네,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이야기 있는 마을. 이 시간에 초대 손님으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1: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포근한 복지, 김정명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재선시의원이신데요. 선거 끝난 지도 한참 지났지만 재선도 축하드리고 이번 13대 전반기 의회에서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도 축하드려야 하겠네요,
1: 아, 네,
0: 의원님.
1: 감사합니다.
2: 네, 위원장님 맡으신 건 처음이시죠?
1: 네, 초선에는 복지환경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또 재선되어 가지고 35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복지환경으로 이번에 선출됐습니다.
3: 네, 복지환경위원회, 이렇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하는 게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1: 네, 초선에 의정활동 하는 것보단, 정말 과할 정도로 재선, 또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는 업무, 민원, 또 업무 보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 집중,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다 무겁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네. 위원장 선출하는 본회의 정경 발표에서 논어에 나오는 화해부동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에 담긴 철학은 궁금한데요.
1: 제가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정경 발표 때 화이부동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13대 의회가 총 36명의 의원이 계세요. 그중에 이제 민주당 26분, 비민주당 의원님들이 10분이신데 그중에서도 복지환경위원회가 민주당이 5명이고 조계신당 2명. 그다음에 진보당, 무소속 각각 한 명씩인데 각자의 당또 각자의 의견이 많은 상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의견을 민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고 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 들어서 조화롭고 평안한 그다음에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정견 발표를 말씀드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2: 네, 정견 발표에서 내세우신 4대 원칙도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복지는 따뜻하게, 예산은 꼼꼼하게, 환경은 원칙 있게, 갈등은 지혜롭게.
0: 네. 지난 7월 433회 본회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그런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우리 평화동에도 임대 아파트가 많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셨는가 궁금하네요, 의원님.
1: 네, 이 문제는
0: 네.
1: 저희 평화동에 있는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0: 네.
1: 856세대의 주민들 때문에 제가 알게 되었던 거고요.
0: 아,
1: 이
0: 예.
1: 아파트는 8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0: 네.
1: 8년을 안정적으로 주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임대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0: 네.
1: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할때
0: 네.
1: 법적으로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또시 차원에서 감정평가라든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법 자체가 임대인에게만 주어져 있었어요. 감정평가라든지 분양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러한 문제점들이 전주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님, 김윤덕 국회의원님과 또 시도 의원님들 또 그리고 시장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임차인, 임대인과 함께 노력해가지고 주민들께 축하금이 원래 700, 가격을 말씀드려도 괜찮은가요? 예,
0: 네.
1: 가격을 조금 더 인상해서 했고 그다음에 임대를 2년간 더 하실 수 있도록 임대 계약을 좀 갱신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임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0: 네.
1: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떠들러 보시고 개정을 좀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0: 네. 정말 좋은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네요. 도란도란 마을에 있는 68의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입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신 김정명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평화동 동네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그런 생활 안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2: 네, 김 의원님, 지난 7월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궁금해요.
1: 여름뿐만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항상 시민들이 한파나 또 집중호우가 있을 여름에는 안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 또 이번에도 또 네팔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양구청시에서는 항상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양구청이 구청장님들과 함께 위험한 그 토사 유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곳곳이 있어요. 동사학동 평화동에도 또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에도 그 토사가 항상 유실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사전 예방해달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0: 네, 평화동 주민들이 매일 찾는 그런 학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학산 곳곳에 맨발 걷기 길이도 조성돼서 안전 관리도 문제고 또 학산 최후의 숲 조성 사업도 주민들 관심이 많거든요.
1: 맨발 걷기는 저는 맨 처음에 좀 긍정적이었지만 황토 맨발은 좀 위험하다라고 제가 항상 집행부에다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학산에 있는 맨발 걷기는 평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경사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착공 들어가고 준공이 완료가 됐을 때 꼭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바라든가 줄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황토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바닥이 마르니까 딱딱하고 그 딱딱한 바닥을 걸으면 아파요. 그리고 비가 오고 물기가 있으면 황토는 급격하게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설치를 해놨지만 도리어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황토 맨발 걷기는 항상 시민들이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줄이라든가 안전바를 꼭 설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의원님 또 그 학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도 주민들 관심이 많거든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우리 학산 치유의 숲은 네. 사업비가 97억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진입로는 토지 매입 다 해가지고 네. 지금 진입로는 지금 완료한 상태고 네, 또 네. 실시 설계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학산 치유의 숲은 단순한 산림 공간이 아니라 네, 네. 그 도심과 시민들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 속의 스트레스도 네. 해소하고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심신의 시민들의 안정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그리고 수돗물 문제 민원도 있어요. 구도심 주택가 고층에서는 물을 많이 쓰는 시간에 수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1: 이 문제는 우리 평화동에 있는 네. 그 경복궁 아파트 인근이 네. 특히 더 많이 그러거든요. 경복궁 아파트 맞은편에 원룸촌이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저한테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돗물을 자주 쓰는 계절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이 수압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에 이 공급이 약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 그 부서하고 그 함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수도 정비 기본계획 평화동은 좀 구체적으로 또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민원이 많은 대상부터라도 먼저 이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과 함께 저희가 소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테너 김영환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내 마음.

0: 수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평화동 한바탕 체육센터 인근에 있는 우리 반다비 수영장이거든요. 반다비 수영장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당초 우리 김인덕 국회의원님께서 초선 때부터 준비를 해 오셨고
0: 그러죠.
1: 3선, 4선 돼서 지금 실시 설계까지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전주시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예산 투입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비도 내려오고 토지 매입도 다 완료했고 국도비가 다시 저희가 예산 편성이 돼서 현재 65억이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제 시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국회의원님과 또 시장님 또 집행부 지역구에 있는 시도원님들과 당정협의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라인에 수영장이 들어왔을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영장이고요. 저희 이제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수영장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도대체 언제쯤 착공이 되냐.
0: 그러죠.
1: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님과 함께 토론을 엄청 많이 깊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아마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결론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동 시민들이 염원하시는 수영장은 아마 순탄하게 잘 진행될 거고, 저도 시장님과 집행부한테 도대체 언제 할 거냐, 날짜를 꼭 정해줘라, 도대체 못
0: 그러죠.
1: 믿겠다, 라고 해서 날짜까지는 꽉 이렇게 정확하게 짚진 않았지만, 아빠 수일, 앞으로 수일 내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기대해
1: 네,
0: 보겠습니다.
1: 시장님도 꼭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2: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김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셔서 그런지 어르신 복지도 세심하게 살피는 것 같아요. 경로당 에어컨 같은 필수 가전이 고장 났을 때 원칙적으로 3년 지원 주기에 얽매이지 말고 폭염이나 한파 때는 긴급 지원하라고 당부하셨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3년 지원 주기라는 건, 시설뿐만이 아닌 그 필요한 가전제품도 함께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3년 주기를 뒀냐면, 저희 그 전주시에 35개 이제 동이 있고, 경로당도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골고루 평등하게, 공평하게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규정을 이제 지어 놨는데 하지만 여름에 특히요 여름에 또 겨울에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음식도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무더위에 그 경로당에서 머무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고장 나면 이런 필수적인 거는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그러면 우리 냉장고나 에어컨이 수시로 막 고장 나면 또 한쪽으로 몰리면은 또 예산이 또 골고루 편성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대 정도는 연속적으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평화동 경로당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꼭 이렇게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긴 하나 긴급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빨리 이런 민원을 해결해라 라고 저희 이런 집행부 구청에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0: 위원장님의 그 질의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삶에 대한 그 애정이 무난합니다. 3부에서는 그시 전체에 구축한 그런 환경 현안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신규 광역 소각장 그 건립 방식과 주민 지원 기금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 뜨거운데요.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도 있으신가요?
1: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광역 저희 소각장은 전주시, 완주군, 그다음에 임실, 김제 이렇게 이제 소각을 쓰레기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부터가 원래 재정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이 이제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조지훈 시장님께서 여러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재정으로 할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방채도 많고 빚이 많은데 과연 우리 전주시가 부담할 수 있겠냐? 아니면 그렇게 재정이 어려우면 민간 투자로 해서 재정도 좀 안정화하고 민간 투자로 해서 이 소각장을 시설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아마 문의가 많이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31일 날 주민공청회를

0: 하셨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이제 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점들 전문 박사들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재정으로 소각장을 신축하겠다. 그 방식은 스토커 방식으로 가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된 거고요.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불안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 환경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할 거고요.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항상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전주시 지방 제가 8천억 원을 넘어가면서 시의회 재정 감시 역할이 어느 정도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매입비 상황 대책도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네요.
0: 이 사업도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된 예산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송화진 시장, 김승수 시장을부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순차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단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송화진 지사님도 일부 좀 공원 매입해서 하고 또 김승수 시장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범기 시장 때 2025년 12월 말로 모든 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원 매입하는 데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화동에 있는 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뭐 동서학동에 있는 공원 자체가 다 시부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민간 사유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공원에 빌딩을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밀집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뭐 학산이라든지 건지산이라든지 또 완산칠봉이라든지 여러 산이 이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이 있었을 때 난개발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저희 시 땅으로 아마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이 있지만, 또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 예, 의원님, 이렇게 지방채가 이렇게 많은데요. 시민들이 부담할 그런 또 저희들은 또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의원님들께서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이 고금리, 그다음에 원금, 또 이자, 이 모든 게 전부 다 우리 시민의 또 시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민 혈세가 모든 지방채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말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저희가 꼼꼼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네, 그리고 의원님, 코오롱 아파트 뒷길에 보면 가로수 이렇게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밑에 바닥에 막 뿌리라고 해야 되나?
0: 네,
3: 그런 것들이
0: 맞습니다.
3: 튀어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걸려 넘어질 뻔
0: 네,
3: 했는데,
0: 맞습니다.
3: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금 안
2: 나구성이라고 하죠?
3: 될까요? 예, 네, 안
0: 나구성.
3: 될까요?
0: 예, 우리 평화동 BYC부터 우리 경복궁 로터리까지
2: 네.
0: 거리는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만, 그 거리에 메타스카이의 어떻게 보면 사촌이라고 볼수 있어요. 나구송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35년 전에 택지 개발하면서 문벽에 나구송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구송이 우리 평화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전주시에 전반적으로 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서곡, 효자 5동 서곡 인근에는 지금 수종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편성했고 공청회 했고 해서 시민들과 환경단체, 그다음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뿌리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마 수종 변경이 들어갈 겁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토론회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우리 평화동도 바로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 입법, 정책 다 불러다가 10월에 공청회 먼저 하겠다, 11월에는 토론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공청회 할 때 우리 시민들, 특히 평화동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나무를 이식을 하는 게 좋으신지, 벌목을 하시는 게 좋으신지, 또 수종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로 공청회를 할 텐데, 왜 이런 공청회를 해야 되냐. 문제는 그 오래된 35년 된 나무는 어떻게 보면 친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역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친구이고 역사였던 나무가 이제는 가까이에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나무성 뿌리가 물을 찾아다니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수구. 예. 네. 그럼 물을, 하수구를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하수구가 막혀요. 예. 네. 그리고 뭐, 그 잎이 옥상에 떨어지면 물을 뺄 수 있는 배수구에 막히다 보니까
1: 그렇죠. 네,
0: 역류하고. 그러다 보면 그 물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누수가 발생이 되니까 그 상가에 있는 그 사업을 하신 분들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런 나무를 봤을 때, 아, 시원하다. 자연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피부로 느끼는 가까이 있는 분들은 고통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함께,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 공청회를 열 생각이고요. 꼭 예산 반영해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2: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네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명 시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생활 속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평화동과 서학동 주민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약속의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0: 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평화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주민 여러분, 먼저 재선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재선하다 보니 이제 복지환경위원장 자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시민들께서 챙겨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요. 이 자리는 뭐 제 자신보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 그 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더 성실히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현장과 또 위에서도 더욱더 포근하고 따뜻한 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김정명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신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얘기 68회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은 저희 꽃샘 라디오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명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평화동 마을신문 김강수 기자가 음악 있는 마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강희,
1: 장욱자,
3: 박성경이었습니다.
2: 네,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소프라노 정훈이의 노래입니다. 가을의 기도.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고별입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40살 때인 1809년에서 1810년 사이에 작곡되었습니다. 1809년 4월 나폴레옹 후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프란츠 2세가 황제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황제의 동생 루돌프 대공이 베토벤의 제자 겸 후원자였습니다. 루돌프 대공이 1809년 5월 4일 전쟁을 피해 빈을 떠나게 됩니다. 베토벤은 이 작품 1악장 초고에 고별이라고 기록하고 루돌프 대공의 출발 즈음에라고 썼습니다. 그해 10월 14일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에게 항복하였습니다.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에서 철수하자 1810년 1월 30일 루돌프 대공이 빈으로 뒤돌아왔습니다. 이 음악 2악장에 기록된 부제는 이 기간 루돌프 대공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3악장에는 재회라고 기록하고 경애하는 루돌프 대공의 귀환 1810년 1월 30일이라고 악보에 썼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고별은 1811년 7월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소나타라는 제목으로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되었고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시간 끝까지 들으시겠습니다.

0: 이주 노동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파독 광부나 간호사 혹은 중동 건설 노동자, 캐나다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에서 일하는 농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한국인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타국으로 떠나 일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국에서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와 우리와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농촌에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돌봄의 현장에서 이들의 노동은 우리 사회의 곳곳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권리는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권리 또한 함께 존중받았으면 합니다. 132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며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장 오영수입니다. 아침, 이른 아침 또 저녁 늦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바람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0: 아, 예. 제가 장수가 집이라 이번에 집에 갔는데 학교 숙제를 우리 아들이 가을이라는 시를 딱 지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더라고요.
1: 혹시 네 버남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0: 아, 버남초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운 네가 가고 선선한 내가 오는구나. 아, 이렇게. 그래서 예.
1: 하여튼 계절에 변화를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기분 좋게. 우리 지역 노동 현장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선선한 날이. 네. 진짜 폭염에 고생 참 많이 많았을 텐데요. 누구나 누구라도 다 이 폭염이 빨리 갔으면 하고 바랬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8월은 폭염이었기 때문에 또 네. 어떤 현장 뉴스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소식 좀 전해 주시죠.
1: 첫 번째 소식은 전주에서 일하고 싶다입니다. 전주 청장년들의 바람을 담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주 시정연구원이 청장년 비취업자 56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9.9%가 전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이게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4.9%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전주에서 일하고 싶지만 1년 안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네, 이거는 이제 뒤집어 보면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고향 전주에 살고 싶다. 이런 네. 게 이제
1: 그렇죠.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네,
0: 눈여겨 볼 네. 대목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우리 오프닝 멘트가 오늘 이주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한국 내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게 사실 이주 노동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 지역에
1: 그 주거비라든가 네, 이런 네, 비용이 네. 굉장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 딸도 지금 서울서 네.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임금이 어느 정도 좀 높기는 해도 네.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네. 남는 것은 뭐 비슷한. 아,
2: 네, 그렇군요. 네.
1: 지휘사장이 가장.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네. 만한 일 자리가
1: 없으니 네. 네. 서울로 자꾸 떠나는. 네. 어쨌든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네. 내가 네. 살아온 지역에서 네.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또 먹고 살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자리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어떤 일자리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사를 청년층 말고도 이제 장년층까지 했는데 청년층이 장년층이 다 똑같은 생각이다 이런 거.
1: 그렇죠.
2: 그리고 또 이제 청년 때 나가서 사실 일자리만 있으면 또 지역으로 돌아와서 또 살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1: 그렇죠. 고향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어쨌든 전주가 청년을 붙잡으려면 청년들에게 남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1: 두 번째 소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어떤 임금 이야기인데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52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문제를 알고도 신고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2: 아니 방금 이 청년들이 그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두 번째 소식
1: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2: 일자리가 신고도 못하고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네. 사실 3년간 52건이 접수된 건 너무 적은 건인 것 같은데
1: 실제에 비해서 너무 적게 그렇죠, 나타났죠. 그렇죠. 실제로 완주 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시급이 8천 원이라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일하고면서
2: 네.
1: 근데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혹시 임금 문제까지 이야기하면 네. 일자리도 잃을까 하는 네.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최저임금은 더 주면 좋은 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그리고 이제 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급은 최저임금 뭐 주겠다고 해놓고 주유수당 안 줘도 사실은 최저임금 위반이거든요.
1: 그렇죠.
2: 총액 월급으로 보면 네. 이게 주유수당 미지급이 아니 최저임금이 진짜 그것도 위반이다. 그래서 뭐 저는 시급이 최저임금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네, 주유수당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로
1: 흔하죠.
2: 그게 이제 그것까지 네. 포함하면 아마 여기 뭐 이 뭐 사실 시급이 못 미친 것보다 훨씬 많은 진짜 많은 사례들이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1: 이해가 가지만
2: 뭐 어렵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1: 또 다른 문제죠.
2: 예, 편의점이나 이런 데 네. 보면 사실 본사 수수료나 네.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네. 그 본사에서 가져가는 네. 어떤 이 그런 것들이 훨씬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많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임대료도 좀 비싸고 맞죠. 그래서 사실 임대료도 현실화하고 네. 그런 어떤 본사 수수료도 네. 낮추면서 정말 이 최저임금도 준수하고 이렇게 되는 어떤 양날의 검이 필요한데
1: 맞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노동의 가치가
2: 그렇습니다.
1: 이행될 수 있는 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청년의 노동이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 그렇죠.
1: 존중받는 네. 노동이 좀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좀 네. 광범위하게 네.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저희 센터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거 이제 아르바이트 저기 노동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네. 이제 몇 년간은 이제 유학생하고 요양보호사하고 하다가 이제 못했었는데. 뭐 특별히 좀 내년에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1: 이후에 아마 얘기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세 번째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북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9,548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 생각보다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가운데 54명이 일터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만 보면 0.56%인데요.
2: 네.
1: 이 작은 비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 뒤에는 일자리를 찾아 먼 길을
2: 네.
1: 건너온 53위의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왜 떠났을까?
2: 네네.
1: 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2: 아, 이게 이제 사실 전라일보 기사긴 한데
1: 예.
2: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이탈한 사람이 너무 적게 지금
1: 그렇죠. 잡힌 거죠.
2: 엄청 적게 잡혔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조사한 시점,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통계로 보고한 시점보다 훨씬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인
1: 그렇죠, 그렇죠.
2: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저도 후자가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2: 많죠, 지금.
1: 그렇죠.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2: 그렇죠, 그렇죠. 한 분에서만 벌써 예. 뭐 엄청 많이 그렇네요. 이탈을 했는데 예.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예.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인데 정말 계절 근로자가 지금 이제 우리 14개 시군 전북은 이제 전주까지 예. 포함해서 이제 다 지자체가 이제 계절 근로자를 그렇죠. 받거든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지금.
1: 그럼요.
2: 그리고 예. 지금 뭐 만 명 정도 됐는데 한 5년 새에 한 4, 5배 정도 지금
1: 늘어났죠.
2: 예, 늘어난 거예요.
1: 또 지자체에서 요청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2: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준비 정도가
1: 너무 미약하죠.
2: 예, 농촌에서 특히나 계절 근로자들을 이렇게 받을 준비 정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급증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우리의 농촌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또 시스템 또한 제대로 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이 네. 불안정한 고용 여건은 네. 여건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탈하는 부분에서.
2: 전라일보에서는 어떤 네. 원인을 주로 이제 이탈을
1: 주로 이제 불안정한 고용 여건을 가장 일부로 네. 치더라고 보니까.
2: 아, 불안정한 고용 네. 여건.
1: 그렇죠.
2: 네, 이 문제는 이따가 네. 3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예. 다뤄보도록 하고요.
1: 농가는 네. 필요한 시기에만 일손이 이제 필요하고 또 노동자는 체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또 그 일하면서 소득을 얻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필요할 때 쓰는 쓰고 버리는 어떤 인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2: 네. 네
1: 우리가 그런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북 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가 지난해 베트남 계절 노동자 3명에 대해서 그 체불임금과
2: 네네.
1: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1: 그렇게 알고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그렇죠.
2: 네.
1: 한 노동자는 계약서보다 훨씬 긴 시간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를 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말이 서툴다고 또 권리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왔다고 노동의 가치가 또 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에 일손 부족할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와 또 그만큼 안전하게 또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이슈가 되는 노동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1: 네,
2: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북 글로벌 이주민협의회,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그리고 차별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등 5개 단체가 지난 5월부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주민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활동해 왔는데 오늘은 이주민 체불임금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해오신 전북노동권익센터 염경석 센터장님과 전북글로벌 이주민협의회 주춘매 공동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부터 해주시죠.
3: 예, 안녕하세요. 노동 존중,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염경석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도.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글로벌 이주민협의회 공동대표 주춘매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제 4개월 동안에 이주민 채비임금 해결을 위해서 지원 활동을 해오셨고 8월 30일 날 이제 결과 공유회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할 만큼 현재 이주민 채불임금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3: 네. 일단 통계를 이용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그 전체 채불노동자 수는 약 7.4%가 줄었고요.
2: 네.
3: 채불 금액은 약 2조 원 정도여가지고 그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국인과 이주 노동자를 구분해 보면 내국인은 약 11% 정도 채불 노동자 수가 줄었는데 이주 노동자는 오히려 약 40% 가까이 채불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3: 네네. 전체 채불 건수의 구성 비중도 이주민들이 이제 10%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태로
2: 네.
3: 1년 만에 한 2배 정도 이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보고 저희 상담 건수들 보더라도 주로는 내국인에 대한 상담이 이주였습니다만은
2: 네.
3: 요즘 들어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아, 예. 통계로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주 노동자 비율이 뭐 한 5%도 안 되는데 채불 비율은 뭐 10% 이상으로 네네. 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생계를 위해서 여기 이곳에 왔는데 최소한 이제 채불임금은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이 이제 이주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자, 이제 이거를 좀 이런 심각성 때문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5월 2일 날 채불임금 해결, 이주민 채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날 노동인권 통역단하고 뭐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도 출범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 함께 그리고 노동인권 통역단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지 주춤해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 네. 이날 행사에는 저희가 필리핀 그리고 러시아,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0: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 체류하고 있는 뭐 외국인 국적은 훨씬 더 많겠죠. 24개 국보다. 근데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일단 전북 글로벌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 중에 좀 그 한국말이 가능한 분들이 노동인권 통역단이 된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그 14개국에서 총 45명 선발을 해서 한국어 능통하고 또 이런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지금 통번역 노동권익 통번역단을 구성하였습니다.
0: 아, 네. 아주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커뮤니티와 노동인권 통역단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 이곳과 이제 전북 지역의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이제 이주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 거죠.
2: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간단하게 혹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이제 그 현황들을 추진 배경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2: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나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에 이제 오는 상담들이 있는데 갈수록 그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0: 그렇죠.
2: 그런데 네. 이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0: 네.
2: 그런데 이 통역사가 각 나라가 한 군데 나라가 아니 여러 나라이다 보니까 그걸 다 해소를 못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우리 센터는 주로 이제 전주 가족 지원 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0: 네.
2: 거기에 이제 무료 지원을 많이 받아왔어요.
0: 그런데
2: 네, 네, 네. 한계가 명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추춤의 대표님이 이제 전북의 글로벌 이주민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러면 잘 됐다. 이제 이분들 같이 소통을 해서 하게 되면 상담을 할 때 각 나라의 통역사님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0: 네, 네, 네.
2: 소통할 수 있겠구나.
0: 네.
2: 그래서 이제 서로 협업을 하기로 좀 사전 협의를 했었고요.
0: 네.
2: 그렇게 시스템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체불 문제
0: 네.
2: 또 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에 네. 대해서 우리들이 한국 법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으면
0: 네.
2: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해보자.
0: 네.
2: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체불 문제가 워낙 크니까 네. 그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해결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 거죠.
0: 네. 네트워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 공유회 때 뭐 어느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고 뭐 통계가 좀 정리된 게 있을까요?
1: 아, 네. 저희가 5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총 지원한 사람은 68명이 집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체불 임금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 건수는 4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국적으로 보면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상담 건수는 한 18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팔이 4건, 미얀마 4건, 필리핀 3건, 우즈베키스탄 2건, 중국이 2건이고 몽골이 2건이고 그리고 러시아 재외동포는 2건, 그리고 방글라데시 1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하면서 좀 업종도 조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1건 정도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농업 9건, 그리고 건설업은 7건 정도 되고 제조업은 4건, 서비스업은 4건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업하고 식품 제조업도 있습니다.
0: 네, 국적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건설, 농업, 뭐 제조업, 음식 서비스업 이렇게 추려질 수가 있겠네요.
1: 네,
0: 네, 그 베트남이 가장 상담이 많은 거는 베트남 분들이 가장 우리 도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일까요?
1: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0: 아,
1: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번역단 선생님들이 곳곳에 지금 숨겨져 있는 사건들을 약간 발굴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트워크

0: 또잘 되어 있기
1: 네.
0: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좀더 끈이 더 월등히 많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일단 뭐 베트남 분들이 체불임금이 많은 거는 아닐 테고
0: 네.
1: 어쨌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고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런 상담의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굴해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진정까지 이제 지원까지 이르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잠재적으로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0: 네,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통계와 집계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체불 임금이나 인권 침해 사례 관련된 건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은 뭐 이제 8월까지 해가지고 4개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2: 일단 고용노동부 산하에
1: 네.
2: 노사발전재단에서 공무원 사업으로 추진했던
1: 네.
2: 이 사업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산 소진이 다 돼가지고
1: 아, 네.
2: 8월 말로 해서 일단 조기 종료를 할 수밖에
1: 네.
2: 없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산 소진이 빨랐던 거죠.
1: 아, 네.
2: 그만큼 외국 이주 노동자들의 체불 건수가 많았다는 거.
1: 네.
2: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길게 보고 사업을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사업이
1: 네.
2: 마무리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상담했던 분들 중에 체불임금을 받은 분들도 있어서 사건이 종료된 경우도 있지만
1: 네.
2: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진정을 하거나 또 소송을 하거나 또
1: 네.
2: 형사소송을 한 건도 있습니다.
1: 네.
2: 약간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사기 사건으로 고소한 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사건이 뭐 계속되는 건뭐 6개월, 1년도 가는
2: 네,
1: 사건이니까 이제
2: 그렇죠.
1: 예산이 종료됐다고 사업이 종료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2: 그렇습니다. 예.
1: 계속 꾸준히 하신다는 말씀 같고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뭐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나씩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0: 네.
1: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사건은 많았지만
1: 네.
0: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약간
1: 네.
0: 네팔의 손가락 절단
1: 네.
0: 사건인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두 건이 있었고, 노동의 어떤 소통의 문제나
1: 네.
0: 부주의 등으로 해서 손가락이 잘리고 그 대신 이제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문세아 노무사님과 함께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신청하고 진정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의 일정한 그런 요양급여든지 치료비 그리고 나중에 장애 진단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또그 요양하는 기간 동안 그 금액 가지고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또 여러 단체 함께 모금해주고 생활비를 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양한 단체분들과 지역사회분들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사건 중에 이제 산재 사건이 있었는데 두 건이 이제 손가락 절단 사건인데 공교롭게 두분다 이제 한 분은 네팔 유학생이고 한 분은 이제 네팔 이제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아직도 이제 한 분은 사실 사건이 종료가 안 돼서 생계가 힘든데 모금을 통해서 좀 일부분 생계 지원도 하셨다는 게 가장 기억에
0: 네.
1: 남는 사건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손가락 절단 저희가 소식마다 이렇게 전해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지금 2월 달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8월이 되었어도 아직 이제 뭐그 휴업 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못한 게좀 안타깝긴 한데 뭐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 센터장님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2: 일단은 이주 노동자들이
1: 네.
2: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이른바
1: 네네.
2: 비자 제도인데 비자 제도 중을 타고 이제 주로는 이제 E9이라 해서
1: 네.
2: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고요.
1: 네.
2: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농촌 농업 노동자로 E8이라고 그러죠.
1: 네.
2: E8 비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이런 비자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거나 법률 구제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미등록 노동자로 저희들 표현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법 체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주저합니다.
1: 네.
2: 왜냐하면 그걸 문제 제기했다가 신분이 소위 불법 체류자로 판정이 나면은 자칫하면 본국으로 강제 송출될 수 있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꺼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사용자들의 그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을 해가지고 체불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건설업체인데 천주에 있는 모 병원을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8명이 집단으로 거의 상담을 제기를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용자인지를 몰라요. 그 건설을, 그 현장에 건설 그 회사는 있는데 그 건설의사의 원청의 하청의 하청이인데 그 사장님 성함도 모르고
1: 한국 사람도 참 알기 힘든데
2: 하는 것은 어찌어찌 해서 전화번호나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역추적해가지고 사용자를 밝혀내고 그 사용자를 확인을 해서 이런 체불 상태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노동원 사실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임금을 미지급했는지 사실 여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1: 참 그냥 굉장히 진정도 어렵겠네요.
2: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그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자체가 어려운 이게 체불을 한 악덕 사업주가 누군지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건설 현장의 원화청 관계를 투명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도 그 법적으로 그 구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건설에서 일하는 우리 미등록 노동자들이 이제 신분 불안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이런 불이익을 받기가 쉽고 특히나 하도급에 그냥 원화청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파악하기 힘들고 참 그런 것이 이제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기억에 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례 중에 그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원청에서 이주 노동자한테 임금을 지급했는데 통장으로 그 하도급 사장이 나한테 다시 그거 입금해야 된다라고 입금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돈을 월급으로 줘야 되는데 안 준 사례가 이번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돈을 못 받아서 임금을 안 준 게 아니고 노동자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2: 착복을 했다는 얘기죠.
1: 착복을 한 사건인데 정말 와 이렇게도 정말 악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이는 그런 사례도 이번에 봤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왔는데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검찰 송치됐는데 그냥 구약식으로 벌금 좀 내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무엇을 위한 뭐 법인지 제가 그걸 듣고 그러니까 체불임금액은 한 8,900 되는데 벌금은 한 200인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나니까 사업주가 이제 오히려 그냥 벌금을 싼 벌금 내고 말겠다 이렇게
2: 처벌이 너무 미약한 거죠.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2: 일본 같은 경우는 체불액을 보면요.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인구도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노동자도 숫자가 많겠죠. 근데 체불액은 약 1천억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1: 네.
2: 근데 아까 제가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1년에 약 2조 원의 체불액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 일본보다 20배가 많은 거예요, 체불액이.
1: 이제 노동자 수보다 하면 더 많겠죠. 더
2: 많죠. 노동자 수로 보면 한 4, 5배는 많을 판인데.
1: 그러니까요.
2: 그건 원인이 뭐냐? 법이 온건적으로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특히 검찰이 그런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을 너무 미온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1: 네.
2: 일벌백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적당히 마사지만 해준다는 거죠.
1: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그분 아까 그 사례는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뭐 검찰로 넘겼으면은 본인들한테 이제 잘 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길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냥 문자 하나 한국말로 발송하고 말아버리니까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이번에 물어봐서 우리도 물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구약식으로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이 분들이 진정을 어렵게 했더라도 사실 진정 후에 진정을 통해서 그냥 임금을 받으면 좋은데 또 임금을 또 진정을 했는데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뒤에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문제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참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외국인들은 좀 특별하게 이런 사실 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형편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강제할 만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마련돼야 이렇게 막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차별, 재벌임금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래도 진정을 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고,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봐 진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0: 네, 저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진정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데요. 특히 방금 염경석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나 그 신고하기 두려워하는 부분 비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유학생들.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자에 따라서 그 토픽 급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은 초과 근로하는 경우가 많죠.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초과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불을 당하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대부분 설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하고 그리고 유학생인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노동부는 체불임금 조사를 하지 뭐 비자 관계나 이런 걸 조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고지 의무도 이제 없고 인권으로서는 이제 사실 이거 체불임금이나 이런 건 보호 받아야 되니까 좀 그런 어떤 말씀을 좀 안심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라 이렇게 좀 어떻게 좀
2: 그 지금까지 사례 보면 뭐 대다수 이게 거의 99%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없고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악덕 사업주가 체불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그 진정을 제기한 이주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법무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의적인 현상 빼고는 지금은 뭐 사실은 법무부 입장에서 법무부는 뭡니까?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럼 비자를 관리하기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무부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면 비자를 설사 미등록 상태이더라도 일단 인권 침해가 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게 법무부라고 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요새는 뭐 청 안디면자 난민 비자라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의 난민 비자를 주어서 그 구제를 받게 하고 공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이제 임시 방편적이긴 하지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그 지금까지 이제 상담 사례 중에 이제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이제 진정을 해서 이런 그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 사건이 많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방송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런 문제 있다면 언제라도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나 우리 그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에 연락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0: 네, 용기를 내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용기가 낼 필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하더라도 본인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체불 임금 있거나 임금 침해 있을 경우에는 꼭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참고 살지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당하게 돼요. 한 설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의 권리를 찾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 침해를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용자들의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죠.
1: 네.
2: 그걸 위해서도 용기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일단은 이제 40건의 여러 업종들이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여기 도움을 통해서 진정도 제기하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진정에서 못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또 이제 민사소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가 이주노동자들한테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안내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느끼기에 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안내가 됩니까?
0: 네.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정보 전달이 잘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잘 전달이 되지만 조금 이렇게 활동 잘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1: 네.
0: 약간 잘 모르는 분이 아직 더 많이 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북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를
1: 네.
0: 하는 이유도 네. 네. 우리가 좀 더 필요한 정보들을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더 멀리 좀 더 그런 깊숙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함께 하게 되었고요.
1: 네.
0: 그래서 향후 저희가 좀 더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배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가 서툰 경우에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나라어로 좀 이렇게 안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체불임금 진정을 했는데 알림톡은 사실 한글로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이 한국말이 정말 안 되는 분이 어렵게 알고 가가지고 체불임금 진정을 했는데 안내를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막막해지는.
2: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주 공동체 라디오라는 라디오를 통해서
1: 네.
2: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1: 그렇죠.
2: 있잖아요.
1: 네.
2: 그러듯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다문화 국가가 이미 됐잖아요.
1: 네.
2: 그러면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있는데
1: 네, 네.
2: 그 방송 매체들이 다 한결같이 한국어로만 방송을 할 것이 아니고
1: 네.
2: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어로 네. 하는 방송이 있을 수도
1: 네.
2: 있고 네팔어로 하는 방송이
1: 아,
2: 있을 수도 있고
1: 네, 네, 네.
2: 그런 커뮤니티들을 소통할 수 있는 언론 체계,
1: 네.
2: 방송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1: 정보 전달에 네. 있어서.
2: 우리 한국도 보면 미국에
1: 네.
2: 아시아 방송이라고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한국 그 재미 교포, 한국 사람들을 위한
1: 네.
2: 방송이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남한에도 그런 뭐 베트남어로 방송을 하는 방송사
1: 네.
2: 만들 수 있잖아요.
1: 네.
2: 이거는 라디오도 있을 수 있고 케이블 방송도 있을 수
1: 네.
2: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설립 허가를 주고 그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좋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인데 이제 계절 노동자도 이번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하시고 상담을 하셨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3부에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계절 근로자 문제는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두 분 이제 4개월 사업을 하시고 또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일단은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들은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요. 과거처럼 뭐 한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이런 환상을 이제 깼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현실로 좀 점점점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국가로 돼가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국가 체계를 좀 갖춰 가야 되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 내, 10위 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반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유엔의 유엔 인권 선언에 지금 비준 국가예요. 193개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다면 북한의 인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내에 있는 인권 침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그런 역할들을 작은아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0: 네, 저희가 이번에 활동해보니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향후 저희 전북 글로벌 이주민 협의회도 그 소통의 역할 그리고 지원과 연결 역할 열심히는 하겠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적인 개선이나 실질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전지적 노동자 시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건설업,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농업 다양한 산업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는 이주노동자 없는 농업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자 전북 14개 시군에서 모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북의 올해 상반기에만 9,548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데 더욱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는 계절 근로자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할 문세아 노무사님 나와 계신데요.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문세아 노무사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법규국장으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계절 근로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네, 계절 근로자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있는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보통 이제 이주노동자 분들이시고 그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좀 지자체에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입국해서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 이분들이 일하는 이제 농가나 어가 이런 사업주들은 지자체가 매칭해 줍니다.
1: 아, 네. 농가나 이제 어가에서 일하는 그러한 어떤 단기적으로 필요한 이제 인력을 지자체 매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매칭하는데 이 경우는 지자체가 매칭을 하는 거네요. 고용허가제와 이제 다른 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뭐 주체가 다른 건가요? 혹은 어떻게 다른가요?
3: 주체도 다르고 뭐 법적 근거도 다르고 좀 제도 자체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을 입국 이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고용허가제는 애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고용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 비자도 E9 비자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이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도 됩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가 있는데도 이제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을 좀 몇 가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절 근로자 비자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받는 비자는 E8입니다.
1: 네.
3: 이거는 한국 지자체랑 그 외국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면은 입국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법도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도 되지 못해서 사실 계절 근로자분들은 노동법상 보호로부터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분들입니다.
1: 아니 들어보니까 외국인 고용법이 있어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마당에 계절 근로자는 어쨌든 법 근거가 자체가 사실 없는 거나
3: 네,
1: 마찬가지네요.
3: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법무부의 어떤 자체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도입이 된다는 거네요. 야, 그러면은 가장 이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절 근로자.
3: 이주노동자 분들이 임금체불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처럼 역시 제일 빈번한 거는 임금체불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상담을 했을 때 뭐 임금의 전액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일부를 못 받거나 아니면 연장근로 수당 이런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네.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분들이 특히 또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일하는 곳들이 다 외딴 시골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을 받아서 일부 이제 노동법령들이 적용이 제외되는 농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랑 밀접한 곳에서 노동과 생활이 모두 이루어지다 보니 뭐 욕설, 폭언, 폭행 이런 인권침해에도 노출되기 쉬운 구조인 게 계절 근로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1: 네. 사장하고 있는 시간은 긴데 고립되어 있다. 야 이거 좀 네, 예, 생각만 해도 좀 약간 뭔가 좀 예, 안전하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러고 또 이제 연장근무 수당이나 이런 일부 이런 그 체불임금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3: 네.
1: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자체나 법무부는 이제 공식적인 국가의 이제 기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 조치라든지 사후 조치들이 좀 잘 그래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잘 되어 있나요?
3: 규정 지침 같은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을지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자체나 법무부에서는 뭐 임금 체불이나 이런 인권 침해 같은 게 발생하면은 뭐 감점을 부여하면서 나중에 계절 근로 제도를 계절 근로자 받을 수 없게 그 배정에 이제 영향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그거를 시정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이제 액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딱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네. 정말 이분들한테 권리구제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네. 좀 공통된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희 상담 들어온 것도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는 자신들을 관리하는 센터 말고는 어디다 뭐 이렇게 권리 구제를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매뉴얼이 좀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담겨야 이게 이제 예방도 되고 구제도 될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그 임금체불 발생하면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뭐 위탁을 주는 센터나 이런 차원에서도 뭐 지급하라고 권고를 하고 하긴 하는데요. 이제 권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지연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까지 지원을 좀 하도록 매뉴얼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군에서는 뭐 계절 근로자들이 2개월이 넘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거를 이제 그 군에서 위탁을 받은 센터도 알고 있고 군의 이제 공무원 분들도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런데도 크게 심각성을 인지하지 좀 못하는 것에서 좀 놀랐고요. 사실 이를 방치하고 결국에는 이제 계절 근로자들이 실망을 하고 출국을 결정했는데도 출국 전에 또 밀린 일금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딱히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네. 좀 잠겨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예 그냥 출국 전까지 받지 못하면 지자체가 미리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농가에서 네. 이제 지자체가 받고 왜냐하면 지자체가 매칭을 했는데 그 진짜 출국 전까지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예 그냥 노동 계절 근로자 제도 자체에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대지급금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3: 맞아요. 근데
1: 농업은 사실 좀 그런 걸 지자체한테 책임을 또 좀 줘야 또 그런 거에 발생하지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3: 네. 그 예를 들어서 대지급금의 네. 경우도 지금 보면은 농가 중에서도 이제 5인 이상인 농가들은
1: 네.
3: 임금체불 뭐 보증보험?
1: 네.
3: 이걸 들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네. 대지급금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고
1: 네.
3: 5인 미만은 그 임금체불보증보험 대상이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 임금체불보증보험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미리 임금을 지급하고 네. 나중에 구상하는 네. 그 구조잖아요.
1: 네.
3: 그런데 이게 또 보험이다 보니 소급 가입은 또 되지 네. 않아가지고 이게 의무임에도 가입을 안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대지급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출국하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되는 이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받는데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소요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1: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저도 지자체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자체도 정말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계절 근로자들을 오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니까 뭐 법무부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지급을 하고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방안을 정말 도입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보증보험도 제가 저 알아보니까 이것도 농장주가 청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3: 네, 네.
1: 청구 주체가 사실 체불임금은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내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3: 네.
1: 농장주가 청구 안 하면 이것도 또 안 돼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냥 제도를 약간 공적인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3: 네.
1: 들었고 최근에 저기 그 사례 중에는 어디는 이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출국한 후에 지금 이제 민사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3: 네.
1: 참 이렇게 5개월 일하고 가서 민사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참 드는데 어떠세요?
3: 그러니까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체불임금 확인서까지 발급이 됐습니다. 임금 네. 체불 사실이 확인이 됐지만
1: 네.
3: 아직도 사업주가 여전히 임금을 안 주고 네.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런데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1: 네.
3: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1: 네.
3: 거쳐야 되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지자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1: 네.
3: 물었을 때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하시면 되시죠라고 네. 하는 게 너무 사실 무책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소송을 할 수가 너무 없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어렵고 제 생각엔 이렇게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서 짧게 일하고 임금 체불 당하고 결국 돈은 못 받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공짜 노동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파악해보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계절 근로자의 이러한 문제들을 지원하고 계신데 좀 마지막으로 좀 제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가 시급하다. 아, 혹은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 저는 계절 근로자 제도 관련해서는 법무부랑 지자체에서 관리를 아무래도 하니까요. 그쪽에서 좀 더 이런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계절 근로자분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지자체가 위탁한 센터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밖에 없고 노동적 그런 절차들은 사실 우리 내국인들도 한국인들도 사실은 잘 알기 쉽지 않은데 이분들이 그런 걸 스스로 찾아서 하기는 맞아요. 정말 어렵다는 네. 생각이 네. 일단 들었고요.
4: 네.
3: 그리고 노동부도 좀 바뀌면 좋겠다는 부분은 정말 그 민원 접수 처리나 이런 알림들 카카오톡으로도 잘 보내주고 편리한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각각 각국의 언어로도 이제 받아볼 수 있게 해주면은 좀 더 전달을 빨리빨리 정보 전달 저희가 하는데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4: 네.
3: 또 이제 10월부터 그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이 수사지휘권 그 검사한테 이제 받지 않고 네.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찰 검찰의 경우에는 원래 사법통역사 분 이런 분들이 더 노동청보다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도 갖게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 사건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사법통역도 가능하도록 노동청 부분에서도 더 이런 걸 확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계절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만큼이나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나 고용노동부의 서비스도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땅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9월 9일 수요일. 언제인지 모르게 벌써 가을 냄새가 나요. 근데 아직은 냄새만 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면 정말 많이 즐길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놀자.

0: 네, 아이유가 열어주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재채기를 할까 말까. 네, 지금 저 반가운 분 나와 계시는데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에 살고 있는 송승기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근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하고 너무 달라지신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방송하는 거 너무 어렵다 하시더니 너무 자연스러워.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송승기님이 DJ고 제가 게스트 같아요.
1: 아, 그럴 리가요.
0: 지금 나오신 이유하고 하는 다른 이야기는 노래 한곡 다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수연입니다. 푸른 산호초.

0: 네, 이수연 푸른 산호초 듣고 왔습니다. 일본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른 발표했었는데 이 푸른 산호초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연이 악동 뮤지션의 그 이수연은 다 아실 거라더니까. 자, 게스트 모셔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7월부터 해서 8월 그리고 이제 이번 달까지 해서 지금 어반 스케치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1: 네.
0: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이유가 계신지.
1: 나이를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생활이나 삶들이 이렇게 좀 고정되고, 새로운 변화들도 없고, 늘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갖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림을 택했던 이유는 음악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았어요.
0: 예,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무료한 일상이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쭉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쭉 삶에 그 치여서 살았다고 볼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 됐든, 그거에서 치여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아,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그걸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림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림을. 아, 근데 음악도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몰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0: 악기 하시는 거예요?
1: 그룹 사운드?
0: 아,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뭐,
1: 보컬이었습니다.
0: 아, 보컬.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아니, 딱 보니까 목소리부터 보컬 됐어요. 아, 노래를 시킬 수도 없고. 일단, 결론은 그거네요. 보컬을 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룹을 짜야 되고, 그래서 복잡한
1: 그렇죠.
0: 것
1: 기운도
0: 같고,
1: 좀 딸리고.
0: 그래서 그립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 한번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좀 잔잔한 노래인데요. 허희경의 김철수 씨 이야기.
2: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0: 김철수 씨 이야기 허회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다고 음악이 잠시 쉬었다 나오는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음악을 들 때마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멜론한테 뭐 좀 먹여야 하나? 멜론을 내가 싫어했어. 아, 지금 이제 그림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좀 재미를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통 그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뭔가 시작하면 뭐 네. 밴드를 했을 때는 무대에 서고 싶은 욕망이나 이런 게 그렇죠. 일정이 있었을 예, 것이고 예, 예. 그림을 그리시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그러면 무엇을 어디를 뭐 그런 장소 같은 거라 아니면 그런 그리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1: 특별히 뭐 이거를 딱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없는데요. 제 주변의 일상에 보이는 부분들, 그게 뭐 동네 길이라든가, 예. 네, 뭐 아니면 가족과 나들이 갔을 때 어떤 예쁜 풍경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예쁘게라기보다는 좀 제 느낌대로 좀 표현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0: 나만의 시각으로 나만의 걸 담아내고 싶은 예, 예, 거잖아요. 예, 예, 사진하고 좀 다른 느낌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사실 그전엔 좀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아, 나이를 먹었으면 좋지만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 뭐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골목이나 이런데 일상이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음원 스케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음원 스케치를 하면서 예. 아까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가 보고 있던 아주 사소한 것들이 예. 너무 대충 보고 건성으로 봤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나무 하나, 건물 하나. 그 많은 자동차들조차도 제가 보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틀리게 그려지는 걸 보면서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 자체를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더 자세하고 좀 성실하게

0: 가지면서 이제 휴대폰으로 여기저기를 찍다 보니까
1: 네.
0: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친구가
1: 자동차.
0: 자동차더라고요. 옆으로도 있고,
1: 네.
0: 뭐 사선으로도 있고, 네. 오르막에도 있고, 내리막에도 있고.
1: 그것도 차는 다 달라, 또 모양이. 네,
0: 또 종류도 다르고. 좀 차를 좀 잘 그려보고 싶다.
1: 네.
0: 그 풍경에 녹아들게. 그래서 요새는 그 연습이라고 자동차만 그리고 네.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도시 풍경에서 자동차가 또 빠지면 네.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0: 도시가 아니지 않을까요?
1: 아, 그러니까요. 시골에는 경운기가 있어요. 네, 네, 네. 아, 노래 한 곡 다시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좀 잘 나와야 할 텐데, 예, D8입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0: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디에이드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 지금 지나면 또 익숙해지고 나만 이제 즐길 수가 있는 과정까지 되고 하실 건데
1: 네.
0: 그렇게 되면은 그림을 통해서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신 건지
1: 뭐 전시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너무 큰 꿈인 것 같고요.
0: 예.
1: 제가 그린 그림을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을 갖춰서
0: 예.
1: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0: 그게 제일 큰 전제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하려면,
1: 예.
0: 내 이제 일상도 골목도 좋고,
1: 예.
0: 하지만은, 어딘가 이렇게 만약에 가서 그것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딱 떠오르는 여행지 같은 곳 있으세요?
1: 좀 갔다 온 지는 좀 됐지만, 저 아직 사실 물 그리는 걸 못 배웠거든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리라 네. 생각합니다. 그 순천만에 갔었는데, 거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가서 제가 배운
0: 네.
1: 그림으로 그 장소를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0: 순천만 그 갈대숲.
1: 네. 네.
0: 사철이 예쁜 곳. 그 갈대를 기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리탱입니다. 가장 예쁜 별을 너에게.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보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임현정,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처음에 이 노래를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가을빛처럼으로 외워가지고 가을에 계속 들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겨울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겼죠. 늦가을이다. 자, 이제 그림 이야기는 좀 해서 마무리 좀 하고요. 아, 지금 신청곡 갖고 오셨는데 노래를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1: 예.
0: 예. 첫 번째 곡입니다. 좀 신나는 곡인데요. 이재성, 그 집 앞.

0: 네, 이재성 그 집앞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혹시 이게 밴드 하실 때 불렀던 노래 아닌가요?
1: 그건 아니고요.
0: 네.
1: 어른이 막 되고 이제 그 술과 음악에 빠져서 살던 때 들었던 노래일 것 같습니다.
0: 그 말은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이죠.
1: 맞습니다.
0: 아, 이게 좀그 집합을 아는 분이 제가 보면 많지는 않던데. 왜냐하면 이 촛불잔치가 워낙 또
1: 그렇죠.
0: 유명했었잖아요.
1: 예, 촛불잔치.
0: 촛불잔치는 그 EDM으로 뿅뿅뿅뿅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디스코텍에서 유행했다면 이그 집합은 제 기억으로는 나이트에서 많이 연주되겠. 아, 그렇군요. 이 노래를 만약에 혹시 부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울리실 것 같은데.
1: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리듬도 잘안 타지고요. 듣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0: 아닌데. 저는 충분하실 것 같은데.
1: 약간 또 이게 언뜻 들어보면 뽕끼라고 그러나요? 이게 약간
0: 그쵸.
1: 그런 게 있어서 듣기
0: 예.
1: 좀 편하고
0: 예.
1: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청곡 그걸 제가 디제이님한테 드리면서 내가 이런 쪽의 노래를 멜로디를
0: 그러니까요.
1: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원래 뽕끼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뽕필이라고 하는데 뽕필 있는 노래들이 좋은 것 같아요.
1: 듣기 편하잖아요.
0: 그리고 뽕필 있는 가수들이 오래 가더라고.
1: 맞죠.
0: 예, 지금 보면은 뭐, 요즘 이제 장르가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는 장르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린의 목소리는 발라드보다는 뽕이야. 필이 좀 너무 강한. 자, 이 노래는 정말 대표적인 뽕필이라고 볼수 있죠. 자, 영탁스 클로이입니다. 타인.

0: 네, 영턱스 클럽 타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시는 이유가 따로 계시는지요?
1: 사실 영턱스 클럽 하면 정이 더 유명하잖아요.
0: 그쵸. 딸꾹 소리 나오는 거. 예.
1: 제가 약간 마이너 쪽이라
0: 예.
1: 정보다는 그래도
0: 타인. 예. 이 노래가 더 히트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노래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합하고 거의
1: 그렇죠. 예, 비슷합니다. 예. 딱 1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게 이게 영턱스 클럽이 처음 나와가지고 했을 때 보면 춤은 엄청나게 격하게 추고 근데 노래는 약간 뽕필 나는데 가사는 슬퍼.
1: 예, 맞습니다.
0: 오, 아주
1: 예.
0: 이런 그 불협화음인데도 좋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불 켜는 거.
1: 아, 슈가맨.
0: 슈가맨. 텔레비전 안 보신다고 슈가맨에서 이제 영턱스 클럽 사람들 나왔는데, 야 다시는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어렵게 춤을 추는 것 많이 봤거든요. 그게 젊은 날에 했던 기억을 다시 꺼집어내서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를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하시는가요?
1: 아니, 그럼요. 노래가 그 시절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97년도 곡인데, 97년도 곡이면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음악이라는 것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또 위안도 주고 친구도 돼주고 그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들었던 노래가 아마 이 노래였지 않았나 해서 또 그때 아픈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0: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줄 어른이 됐습니다. 손디아입니다. 어른.

0: 네, 손디아 어른 듣고 왔습니다. 나의 아저씨 OST였습니다. 이 노래를 특별하게 또 선곡하신 이유가
1: 누구나 인생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네. 저 역시도 이 나의 아저씨가 제 삶에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어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기대고, 의지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곡을 들으면, 이선균이 철로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예, 그렇게 떠오르면서, 많이 슬퍼지는,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0: 어른이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이게 어렵다고 봐야 하는지 쉽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마음가짐이고 내가 얼마만큼 타인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뭐 학식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뭐 절대 아니라고.
0: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나이가 깡패다. 근데 요즘은 너무들 이제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뭐 예전에 50, 60대면
1: 그렇죠.
0: 어르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 취급받고 노인정 들어가면 혼나고
1: 맞습니다.
0: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노인회관을 갈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 몇 살입니까?
0: 이게 법적이라기보다도 암묵적으로 노인정을 갈수 있는 노인회관에 등록수 있는 나이가 60이래요.
1: 아이고.
0: 그러면 60살짜리가 덕진 노인관에 가면은 혼나죠.
1: 저기 서 있어야죠.
0: 예.
1: 앞선 두손딱 모으고.
0: 그리고 아니 인정은 안 쳐. 뭐 몰랐어. 아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예.
1: 사실 방송 이렇게 제안 받았을 때 굉장히 떨리고 뭐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DJ님이 워낙 진행을 잘 이끌어 주셔서 저한테 또 좋은 추억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0: 네, 언젠가 순천만에서 펜을 들고 계신 우리 송승기님을 기대하면서 바쁜 시간에도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시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모두 다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 감사합니다.
0: 신청곡입니다. 태연의 사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지난해까지 힘들었을 텐데 올해부턴 괜찮겠네. 초년운도 별로 없고 부모복도 별로 없어서 자수성가해야 할 스타일이랄까. 제 스스로 벌어먹어야 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평생 일복과 돈복은

Change the hands, please.

0: 세븐?
1: 그 바른 다름을 떠넘고 슬픔은 잠시 말이 없고 얽힘은 수평선에 닿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우리의 이야기의 우리입니다. 2026년 9월 3일은 제첫 라디오 방송일이에요. 방송은 처음이라 사실 지금 좀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또이 방송이 송출된다고 하니까 더 떨리네요. 녹음을 하는 오늘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저는 빗소리를 좋아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앞으로 한 회차마다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이니까 비교적 무겁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해보았어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찰해봤을 만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행복입니다. 행복. 너무 뻔한 주제인가요? 첫 방송이니까 기분 좋게 시작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행복이라는 말을 꽤 오래 생각해온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걸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까? 좋은 직업을 가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성공을 하면? 아니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걸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더라고요.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오래 고민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떤 순간의 기분이 좋은지와 같은 이야기들과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행복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과거의 행복이에요. 그때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첫 곡으로 체리필터의 해피데이를 골라봤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옛 추억에 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노래를 첫 곡으로 고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행복을 생각하면 주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옛날 사진을 보다가 아, 이때가 좋았지.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그쵸? 오랜 친구들과 모여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가 재밌었지. 그때가 그립다. 하는 대화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가끔 그게 신기합니다.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웃고 떠들다 집에 돌아오고 평범한 하루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며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나중에는 행복했던 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과거가 되잖아요. 미래의 제가 과거를 떠올려보며 그때 참 좋았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있을 행복도 많이 기다립니다. 이것만 끝나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를 마치면 또 다음에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도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에 내가 행복한지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 내가 행복한가? 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행복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조금 다르죠?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오늘 행복했던 일이 뭐였지? 라고 물어보면 하나쯤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 퇴근하고 와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 맡은 일을 전부 다 해결하고 와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이 노래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이 노래의 제목은 행복인데 저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 속의 주인공이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제발 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 노래를 만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노래가 역주행했다는 소식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데이식스 팬이라 좋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사도 정말 슬퍼요. 이 노래를 계속 듣고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항상 들어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즐겨 듣진 않지만 이 노래를 듣는 모두가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 다시 왔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저도 한때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뭐가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뭐가 문제인 걸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불행했던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행복이라는 단어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꼭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들에도 행복한 일들은 많았어요. 오늘 잠깐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한 것도 아닌데. 힘들 때는 그 잠깐의 감정으로 인생 전체를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잠깐의 감정이 오래 가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행복한 순간은 정말 많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웃고 떠들며 놀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었고,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기도 했고. 그런데 저 스스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순간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깐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오늘을 망치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망친다는데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한 것도 아닌데. 힘들 때는 잠깐의 감정으로 인생 전체를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잠깐의 감정이 조금 오래 가기는 했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행복한 순간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웃고 떠들며 놀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말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많은 순간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행복하지 않으니 불행한 것 같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이랑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이 불행했던 건 아니다. 오늘 행복한 순간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아, 나 오늘 행복했네? 너무 좋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대체로 행복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죠?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레빗의 해피띵스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 또래 분들은 초등학생 때 무조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같기도 하고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갑자기 와서 비비기도 해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별것 아닌 일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신호등 앞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신호가 바뀌는 거. 이거 은근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행복합니다. 오, 나 타이밍 좋은데? 이러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저는 음식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니, 음식 이야기를 하고 그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랑 하루 종일 떠들고 노는 것도 좋아해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집에 돌아가면 기억도 안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날은 무척 즐거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만나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랑은 정말 맨날 놀고 싶어요. 매일매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볼 때도 행복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을 볼 때, 인류애가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면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그리고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서 저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챙겨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정말 힘들 때에는 처음 본 사람의 말과 행동도 꽤 오래 기억에 남는 지탱할 만한 힘이 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 덕분에 행복했다고 들으면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러고 보면 행복은 정말 거창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정말 귀여워요. 모카의 해피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가사가 진짜 귀엽고 긍정적이죠? 삶은 체리 바구니래요. 마침 오늘 체리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기분이 좋으네요. 이 티셔츠는 같은 부서에 계시는 분과 맞춰 입은 티셔츠예요. 우정티를 맞춰 입으니 재밌고 좋더라고요. 이 티셔츠 덕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걸 하나 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좀 웃겼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아시나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래, 맞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운이 좋은 여자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운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의 힘이 이런 걸까요? 최근에 한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거한 번도 당첨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행운의 노래 같이 들어보아요.

어떠신가요? 노래 좋지 않나요? 이 노래는 새해 첫 곡으로도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내년 새해엔 이 노래를 가장 처음 들을 거예요. 전 아일릿 노래를 좋아해요. 제 동생이 자주 들어서 더 좋아졌어요. 시간이 나시면 꼭 다른 노래도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전 특히 아일릿의 원희 양을 좋아한답니다. 정말 너무 귀여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물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한다고 갑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저도 알아요. 오늘 힘든 일이 있는데 난 운이 좋아. 그러니까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한다고 그 힘든 일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기분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지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후자가 좋습니다.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지 긍정적으로 바라볼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쪽이 좋으니까요.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상황을 바라보고 임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도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한 일이 계속 생겨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밥이 맛있네. 오랜만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네. 강아지가 귀엽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 등등.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아지면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도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발견하는 연습.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해보는 연습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 운이 좋았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조금 웃기죠? 저도 알아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봐보세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행복이 적어도 하나쯤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이미 거기에 있던 거잖아요. 자, 이제는 제가 최근에 정말 행복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전주 얼티밋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저는 페스티벌에 가는 걸 좋아해요. 가기 전부터 너무 설렙니다. 심지어 꿈에도 나왔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현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면서 들으면 아, 역시 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위와 피로가 전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특히 좋아하는 가수를 보며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함께 그 한 음악을 즐기는 순간 행복합니다.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직접 들었어요. 오늘 방송에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자우림의 매직카펫 라이드입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참 좋아해요. 저한테는 이 노래가 우리야, 진짜로 너가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후회하기 싫거든요. 살다 보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걸 해도 되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뭘 원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래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싶어요. 또그 근처에라도 있고 싶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잖아요. 남들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볼거 없이 재밌게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아주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고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좋아요. 다음 곡은 리도어의 세상 소음입니다. 이 노래도 그날 제가 들었던 노래인데요. 제가 리도어 밴드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특히 보컬분의 목소리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리도어 밴드의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골라보았어요. 같이 간 친구도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신나는 노래라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친구가 좋아하니까 골라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이 친구랑. 또 그날의 행복했던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 꼭 넣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 역시 좋네요. 저는 이 노래를 나중에 다시 들으면 전주의 그날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날의 분위기와 사람들, 공연, 그리고 날씨.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까지.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내가 갑자기 돌아와요. 그때 갔던 여행지도 생각나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생각이 나고, 심지어는 그날의 분위기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행복을 저장해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진도 좋지만 음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의 제 감정까지 같이 불러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노래 하나를 정해서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음악이 추억이 담긴 음악이 되어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또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요즘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자취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저도 사랑받는 게 좋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행복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 혼자서도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저는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독립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여행하면 진짜 편하고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곳에 가고 걷고 싶으면 걷고 쉬고 싶으면 쉴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좋은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예쁜 날씨나 꽃이나 자연을 보면 감동을 크게 받는 편이에요. 하늘이 예쁘면 한참 보고 있고, 꽃이 예쁘면 사진을 찍고, 바다가 예쁘면 동영상을 찍습니다.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장공간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도 이런 게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을 때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씩 찾아봤어요.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제가 더 좋아져요. 물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랑받고 싶을 때도 있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없애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제 감정이니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도 마음껏 누리고, 혼자 있을 때의 행복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행복은 꼭 좋은 감정이어야 할까? 보통 행복하면 기쁘고 즐겁고 웃고 좋고 편안한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 슬픔도 행복의 일부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진 뒤에 슬플 수도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운 거고, 그때가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 슬픈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슬픔은 행복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 행복이라는 게꼭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이라고 해서 매일 웃고 있을 순 없잖아요. 힘들고 슬픈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인생 전체를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까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이 조금 더 다채롭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유럽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루가 가는 것도 아쉬울 정도로 순간순간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었는데요. 그때 적어둔 글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쓴 행복에 대한 글을 보는 거 너무 신기하고 이런 글을 쓴 제가 너무 대견하네요. 그때 저는 행복을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고 있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평생을 이 시기의 기억으로 살아갈 것 같다 웃었었네요. 스스로에 대한 탐구와 다양한 것들에 대한 고찰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영감이 떠오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도 생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죠. 생각이 많은 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일을 하게 되어 생각이 많이 없어졌는데, 약간 서운하기도 하지만, 생각이 많다는 것의 단점은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앞으로는 드는 생각들을 글로 많이 써둬야겠어요. 저는 다이어리도 까먹고 귀찮고 해가지고 잘안 쓰는 편인데, 그냥 지나가는 제 생각이나 감정들을 글로써라도 묶어두고 싶네요. 라디오를 할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인 것 같아요. 전에는 크게 바라는 것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면 행복한 인생이겠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무언가 이루고 싶기도 하고 돈도 벌고 싶고 좋은 것도 가지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조금 강해졌나 봐요. 정작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앞으로는 저를 아끼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지구라는 별에 잠깐 놀러 온 여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아마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는 장장 몇십 년짜리의 대여행 서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말, 개인적으로 듣기 너무 좋은 말 같습니다. 불완전한 제 모습도 아껴주고, 제 3자의 입장으로 저를 덕질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너무 기특하고 좋아요. 하여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 여행의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은 행복이 정말 많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음식, 가보고 싶은 공간, 만나지 못한 인연, 듣고 보지 못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기에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가 돼요. 인생은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어요. 그게 큰 장점이자 단점 같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자주 하던 생각인데요. 도움이 되실 분이 있을까 해서 드려봐요. 저는 모두에게 같은 양의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꼭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이 난대요. 힘이 들 때는 그 말을 항상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행복한 일들이 오려고 그러는 걸까? 라고 말이에요. 힘든 시기에도 분명히 행복한 순간들은 있어요. 그 행복을 어느 정도의 밀도로 느끼는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행복은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곁에 있나요? 거창한 거 말고요. 진짜 사소한 거 말이에요.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행복했던 순간이 뭐였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 순간 하나를 기억해두세요.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그 기억이 생각나서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혹시나 하루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행복을 찾아보고 탐구해 볼 거예요. 지나간 행복은 잘 기억해서 두고두고 꺼내 추억할 거고, 지금의 행복은 놓치지 않고 충분히 즐길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행복은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긴 여행이 끝날 날, 저 스스로에게 참 행복했던 날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입니다. 데이식스 노래만 벌써 두 곡째네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은 제 인생에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행복했던 날들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노래도 이 노래예요.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정답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모르겠죠?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는 조금 알것 같습니다. 행복은 꼭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는데 못 보고 지나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혹시 여러분의 행복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일 수도 있고,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순간일 수도 있고, 강아지가 나를 반겨주는 순간일 수도 있고, 친구랑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순간일 수도 있고, 혼자 여행을 하면서 처음 보는 길을 걷는 순간일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일 수도 있어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우리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행복 여기서 마칩니다. 또 올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어느덧 한풀 꺾인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여름과 가을의 냄새가 함께 섞인 듯합니다. 계절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곤 하는데요. 9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청명한 하늘처럼 깊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한 시간도 따뜻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살며시 다독여 보겠습니다. 여기는 채널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다정한 테라스의 진행자 윤인수입니다. 9월이 오면 들판의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속 그리움과 사랑도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9월이 오면 사과는 사과 과지에서 익고 너는 내 가슴 속에서 들어와 익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익어가고 있는지 안도현 시인의 글을 통해 들어보실까요?

9월의 희 안도현. 그대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여물어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 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 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대 강뚜기로 지아비가 긁고 지어미가 미는 손수레가 저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그대 9월의 강가에서 생각하는지요. 강물이 저희들끼리만 속삭이며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손이 닿는 곳마다 골고루 숨결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리하여 들꽃들이 피어나 가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랑도 강물처럼 익어가는 것을 그대 사랑이란 어찌 우리 둘만의 사랑이겠는지요. 그대가 바라보는 강물이 9월 들판을 금빛으로 만들고 가듯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사람과 더불어 몸을 부비며 우리도 모르는 남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우리가 따뜻한 피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셔야 하는 것을

안도현 시인의 9월의 시였습니다. 시인은 9월의 강가에 서서 강물이 여물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고 강물이 들길을 따라 흐르며 들꽃을 피워내듯 우리의 사랑 역시 우리 둘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이웃을 향해 따뜻하게 흘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아비가 끌고 지아미가 미는 손수레의 모습처럼 살붙이와 이웃이 서로 감싸 안으며 보듬는 삶이야말로 가을 들판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진짜 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를 쓴 안도현 시인은 1984년 등단 이후 따뜻하고 절제된 언어로 우리 삶의 소박한 풍경과 이웃에 대한 애정을 깊이 있게 담아내온 시인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나 시, 너에게 묻는다처럼 자연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를 다정하게 일깨워주곤 하지요. 9월이 오는 길목, 우리 역시 누군가의 지친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는 따뜻한 강물이 되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인이 전해준 잔잔한 울림에 이어 마음의 결을 다정하게 쓸어내려줄 연주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프랑스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앙드레 가뇽의 벨 오프닝 서곡입니다. 쓸쓸함 속에 감춰진 은은한 온기를 피아노 선율로 차분히 들려주는 곡이죠. 이어서 들으실 곡은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치의 연주로 잘 알려진 풍세의 세미클래식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입니다. 가을 밤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빛처럼 애틋하면서도 포근한 바이올린 선율이 깊어지는 9월의 감성을 짙게 채워줄 것 같습니다.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앙드레 가뇽의 서곡과 마뉴엘 폰세의 작은 별 두 곡 이어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들으신 발 오프닝은 캐나다 출신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앙드레 가뇽의 곡인데요. 무도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처럼 수줍고 잔잔하게 서막을 열어가지만 그 선율 속에는 가을날 사늘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아련하고 다정한 결이 담겨 있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마음이 차분하게 정돈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어서 들으신 에스트렐리타는 멕시코의 작곡가 마뉴엘 폰세가 남긴 아름다운 세미클래식의 소품입니다. 스페인어로 작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밤하늘에 외롭게 떠있는 작은 별을 바라보며 아득한 그리움을 노래하던 가사를 바이올린의 섬세한 현의 울림으로 옮겨놓아 더욱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9월의 초입, 흐르는 강물처럼 다정했던 시 한 편과 밤하늘의 작은 별을 닮은 음악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쉼표 하나를 찍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선율로 마음을 다독인 음악에 이어 깊어가는 9월의 노을빛과 참 잘 어울리는 재즈 선율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챗 베이커의 오텀 리브스입니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재즈 표준곡이죠. 화려함보다는 덤덤하면서도 아련하게 퍼지는 트럼펫과 목소리가 스치는 가을바람을 닮아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노라 존스의 대표적인 재즈 보컬곡 Don't Know Why입니다. 차분하면서도 포근한 음색이 어우러져 가을 저녁 마음의 조용한 위로를 전해주는 곡입니다.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쳇 베이커의 Autumn Leaves 그리고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두 곡 이어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가을이 오면 전 세계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재즈의 고정 같은 곡이죠. 사실 이 곡은 1945년 프랑스에서 샹송, 즉 죽은 나뭇잎이라는 다소 쓸쓸한 제목으로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가을 잎사귀라는 뜻의 영어 가사가 붙으면서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에게 사랑받는 표준 재즈곡이 되었는데요. 오늘 들으신 챗 베이커의 연주는 수많은 리메이크 버전 중에서도 단연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챗 베이커 특유의 방황하는 듯하면서도 절제된 트럼펫 소리, 그리고 마치 담담하게 실을 읊조리듯 던지는 무심한 보컬은 지나간 날들의 그리움과 바스락거리는 낙엽의 촉감을 가슴 깊이 부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쓸어가듯 당신에 대한 내 그리움도 기뻐갑니다 라는 가사처럼 가을의 길목에서 누군가를 가만히 떠올려보게 만듭니다. 이어서 들으신 팝과 재즈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노라 존스의 2002년 데뷔곡 Don't Know Why는 왜 내가 가버렸는지 나조차 알 수 없다며 낮게 탄식하듯 부르는 이 노래는 살며시 우리가 스쳐 지나보냈던 수많은 인연과 선택들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노라 존스의 목소리는 스모키하면서도 아주 따뜻하게 서늘해진 가을 저녁 어깨를 살포시 감싸주는 가디건처럼 포근하게 다가오는데요. 굳이 격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도 잔잔한 피아노 핑거링과 음색만으로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가만히 두드립니다. 바람이 서늘해지는 9월. 가끔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헛헛함이 마음을 스칠 때가 있죠. 오늘 흘러간 두 편의 재즈 선율이 청취자 여러분의 외로움을 살포시 다독이고 그 자리에 다정한 온기를 채워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즈 선율의 여운을 안고 이번에는 안도현 시인의 또 다른 문장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안도현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가슴을 울리는 아주 짧고도 강렬한 시 한 편이 있죠. 길가에 무심하게 버려진 연탄재 하나에도 삶의 숭고한 가치를 발견해내듣던 시인의 대표작 너에게 묻는다를 소개해봅니다.

너에게 못난다. 안도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남은 연탄을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자기 몸 다 타오르며 따뜻한 희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 자신의 몸을 태워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 그것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서로에게 차가운 바람을 뿌렸던가.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들으셨습니다. 단 세 줄 혹은 몇 문장 되지 않는 짧은 시이지만 듣는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온기를 전하는 존재였던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지요. 안도현 시인은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시가 당선되며 문단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인은 학창시절부터 시 쓰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해요.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늘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소박한 것들에 대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시인의 일화 중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를 쓰게 된 계기입니다. 강을 슬슬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무모해 보이는 삶을 보며 시인은 남들이 다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순수한 열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연어는 수백만 독자의 가슴을 울린 이 시대의 고전의 시가 되었죠. 안도현 시인의 글이 이토록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거창하거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고 연탄재, 낙엽, 강물, 연어 같은 지극히 소박한 자연과 일상의 언어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휴머니즘을 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사늘해지겠지만 안도현 시인의 시처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체온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음악 두 곡 듣겠습니다.

샹송 두 곡을 들어보았습니다. 에디티 피아프의 사랑의 창가와 조다생의 리 샹젤리제 두 곡 들어보았어요. 첫 곡으로 들으신 사랑의 창가는 에디티 피아프가 자신의 비극적인 사랑을 담아 직접 가사를 쓴 곡으로 유명하지요. 시인의 연탄재처럼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숭고하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어 가슴 가득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샹젤리제는 마치 프랑스 파리의 가을거리를 기분 좋게 산책하는 듯한 경쾌함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흐르는 이 샹송 선율들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9월 하루하루도 매일매일 가볍고 기분 좋은 설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9월의 가을날 귀에 익숙하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대중적인 가을 팝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카펜터즈의 Close to You와 앤디 월럼스가 부른 Moon River 두 곡 연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Close to You는 1970년대 팝 역사를 대표하는 남매 듀오 카펜터즈의 대표작이죠. 카렌 카펜터 특유의 맑고 포근한 음색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낮게 다독여주는 힘이 있는데요. 가을 햇살처럼 따스한 아날로그 감성이 스치는 가을바람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명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문 리버는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이 기타를 치며 불러 세계인의 가슴을 적신 뒤 앤디 월리엄스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탄생해 더 큰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은빛 달빛이 흐르는 강가를 함께 건너가는 꿈을 그리는 정갈한 선율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낭만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가 전해준 따뜻한 온기, 그리고 익숙하고 정겨운 팝 선율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어둠이 지나면 언제나 새 아침이 찾아오듯 오늘 나눈 시와 음악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고 따스한 연탄재 같은 온기 하나쯤 남겨두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풍요롭고 기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인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 낙타 등의 솥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물주머니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은 물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낙타는 이 지방을 조금씩 태우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분까지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등에 도시락이랑 물통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사막을 걷는 셈이죠.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몇 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셔도 버티라고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100리터가 넘는 물을 한 번에 들이키기도 하죠. 코 안 점막도 특별한데요. 숨 쉴 때 빠져나가는 수증기를 붙잡아서 다시 몸속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물 한 방울도 허투루 흘리지 않는 몸인 거죠. 그런데 올여름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이 아닌 땅들이 사막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초원이 메말라가면 풀을 뜯어먹는 낙타들도 우리도 먹을 것을 잃게 됩니다. 낙타는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가뭄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이 폭염에 적응해야 할 때가 됐는데요. 그것은 수백만 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십 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그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혜입니다. 지그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며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7.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그로운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그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는 사랑입니다. 음악 듣고 돌아올게요.

0: 여러분께서는 기후방송 지그로운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잡한 뉴스 대신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 코너입니다.
1: 일부에서는 폭...
0: 첫 번째 키워드는 영국인데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우산, 안개, 그리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 그리고 영국 어디를 가도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데요. 그런 비의 나라에서 지금 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먼저 숫자를 볼게요. 영국 기상청 메트로 오피스에 따르면 올해 7월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각각 관측 이래 가장 건조한 7월이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전체에 내린 비는 월 평균의 10%에 불과한 6.5mm에 그쳤고요. 남부 지역은 1.9mm, 평균의 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개 카운티에서는 한 달 내내 1mm도 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는 안 오는데 더위는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 영국의 평소 여름 날씨가 어떤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여름 평균 기온이 15도 안팎인 나라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7월과 8월에도 낮 최고 기온이 평균 20도를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영국의 한 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국이 올해는 5월 22일부터 폭염이 시작됐고요. 5월, 6월, 7월 세 달 연속으로 35도를 넘는 건 영국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6월 26일에는 노벅 링우드에서 38도까지 올라 영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더운 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3일 런던 큐가든에서는 기온이 38.1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영국 역사상 세 번째로 더운 날이었고 올해 36도를 넘는 날은 나흘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집인데요. 영국 주택은 서늘한 날씨에 맞춰 지어졌습니다. 벽돌과 돌로 두껍게 벽을 세우고 한번 들어온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설계되었죠. 겨울에는 고마운 이 구조가 폭염에는 거대한 찜질방이 됩니다. 낮 동안 달궈진 병이 밤새 열을 품어내니까요.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주택 5채 중 한 채가 이미 여름마다 과열 상태라고 보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가구는 100채 중 3채 정도에 불과하고요. 38도의 날씨를 선풍기 하나로 열을 가두는 집 안에서 버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7월 30일 웨일즈 전역을 가뭄으로 선포했고 잉글랜드도 7월 29일 기준으로 절반 이상 지역이 공식 가뭄 상태입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호스 사용 금지령, 이른바 호스파이프 베인이라는 것이 내려졌는데요. 정원의 물주기라든지 세차하기, 물놀이장의 물 채우기 등 이 모든 행동이 금지됩니다. 어기면 최대 1,000파운드,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금지령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잉글랜드 남부 수돗물은 송우와 연어가 사는 맑은 강에서 끓어오는데 사람이 물을 아끼지 않으면 강의 물고기들이 살 곳을 잃게 된다고 해요. 지금 영국인들 앞에 놓인 질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잔디냐 아니면 강의 물고기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더위와 또 가뭄은 영국의 들판에도 그대로 강타했는데요. 올해 영국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4년 이래 최악의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분석기관인 ECIU 조사에 따르면 밀 수확의 90%를 마친 시점 기준으로 밀이나 보리, 귀리, 유체를 합친 전체 곡물 생산량이 약 1,95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최악이었던 2020년 기록마저 밑돌게 되는 거라고 해요. 영국 농업개발청 AHDB 조사에서는 조사 농가의 90%가 밀 수확량이 자기 농장 최근 5년 평균에 못 미쳤다고 답했고요. 전체 밀 수확량은 평균보다 13% 줄었습니다. 애초 예상했던 생산량과 비교하면 곡물 전체로 약 250만 톤이 사라진 셈인데요. 이로 인한 농가 손실이 최대 3억 9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록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ECIU는 올해 수확이 1984년부터 이어져 온 45년 기록 가운데 최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만큼 최근 몇 년 새 영국 농업이 이상기후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흔들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환경 이야기가 아니라 올해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게 하는 바로 식량 위기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강이 마르면 경제가 멈춘다. 바로 독일 편인데요. 독일은 라인강이 유명하죠. 라인강 스위스 알프스에서 시작해 독일을 지나 북해로 흐르는 유럽에서 가장 바쁜 강입니다. 석탄과 철광, 곡물과 기름까지 독일 산업에 필요한 물자가 이 강 위로 가는 독일 경제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라인강이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라인강은 알프스 눈이 녹는 물로 채워지는데 지난 겨울 눈이 적게 내려서 원래 채울 물이 부족했고요. 거기에 올 여름 폭염까지 겹치면서 그 물마저 더 빨리 말라버린 것이죠. 그 결과 8월 라인강을 포함해 루아르강, 포강, 다뉴브강까지 유럽의 주요 강들이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라인강의 핵심 지점인 커브에서 수위가 25cm까지 떨어져 2018년 가뭄 당시와 같은 수준이고요. 이번 주 24cm까지 허락하면 1880년 기록 이래 가장 낮은 최저치가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강이 마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배가 못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물이 얕아지면 배가 바닥을 닿지 않도록 짐을 절반만 싣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운송비가 올라가는 거죠. 철강 회사와 화학 공장은 원료를 제때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2018년 라인강 가뭄 때 독일 산업 생산이 1.5% 감소한 바 있습니다. 밥상도 흔들리는데요. 독일 올해 곡물 수확량은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감소할 전망이고 유럽 전체 곡물 수확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 3분기 밀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오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밀이 오르면 빵이 오르고 파스타가 오르고 과자와 시리얼까지 오르게 되죠. 이 유럽의 가뭄이 바다 건너 우리나라 장바구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일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숫자 하나를 전해드리면은요. 독일 공중보건연구소 로베르트 코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12,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데요. 2018년에는 9,400명, 2019년에는 7,700명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6월 22일부터 28일 한 주에만 9,60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이 말랐다, 배가 못 다닌다, 빵값이 오른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날씨에 인류의 생존이 달렸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후 라디오 방송 지그러운 채식 생활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키워드 세 번째는 우리나라입니다. 한쪽은 타들어가고 한쪽은 잠겼다. 올 여름 한반도는 폭염과 가뭄 이 두 개의 재난을 우리가 동시에 겪고 있는데요. 먼저 폭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8월 들어서 40도 육박하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면서 기상관측 122년 역사상 최고 기온이 경상남도 양산에서 42.5도로 기록됐습니다. 대구도 40.9도를 찍었고 서울도 37.9도에 달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돼지를 비롯한 가축이 이 더위에 지쳐 폐사했는데 8월 6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68만 마리 이상이 가축 폐사를 집계했다고 해요. 바다도 뜨거워져서 양식장 물고기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27%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일 굽수, 3일 단수, 사흘 물을 대고 사흘 물을 끊는 방식으로 녹음용수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언론에서 새로운 말이 등장했습니다. 폭염을 뜻하는 히트와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 즉 히트플레이션인데요. 이 날씨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시대라는 뜻이죠. 다행히 올해는 채소 생산량 자체가 많아서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폭염이 길어질수록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정부도 폭염 가뭄 특별 관리 기간을 선포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토록 비를 기다리던 남부지방에 8월 15일부터 17일 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여러분 단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뭄으로 돌처럼 굳은 땅은 물을 빨아들이지 못했고 쏟아진 비는 그대로 마을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이틀 만에 8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했고 우리 귀한 생명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곳은 목이 타들어가고 어떤 곳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가 번갈아 나타나는 거, 이게 기후위기의 두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영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를 휩쓴 폭염과 가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기후변화라는 말로는 이제 부족해서 기후재난이라 불러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죠. 여러분은 이 말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0: 영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돌아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마른 땅 끝에 갑자기 폭우까지 겪게 되었죠. 목마르다가 잠기는 거. 이렇게 극단을 오가는 게 요즘 우리 여름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국시 쏟아지는 빛 앞에서는 우산 하나가 참 소중해지잖아요. 비 오는 날꼭 필요한 우산인데, 살때 하나가 부러지거나, 그리고 천이 조금 찢어지게 되면 쉽게 버리게 되는데요. 2부에서는 이렇게 버려질 우산을 고쳐서 다시 쓸수 있게 만드는 동호회 우산 수리수리 마술이 회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선 자기소개와 동호회를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교사 15년 차로 공과 계열 특성화고에 근무하고 있는 강지선이라고 합니다. 아, 우선 수리수리 마술이 팀 자체가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이어서 역할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제 우산을 수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까 혹시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고치고 싶은 게 문득 있을 때는 제가 빨리 늦게라도 가보는 저는 행동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0: 행동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유희정입니다. 우산 수리 수리 마술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공을 살려서 좀 우산천 재활용 이쪽으로 좀, 기여를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우산 수리를 계기로 해서 수리권 그리고 수리 문화에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 외에도 뭐 의류 멘딩이나 우산천 재활용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희정님은 이제 패션 의류 전공이니까 사실 우산 수리와 관련해서 추후에 이제 친환경적인 우산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2: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네. 자, 우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산 수리수리 마술이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떤 뜻이 담겨 있고 이 동호회는 어떤 동호회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우산 수리 수리 마술이는 환경단체 프리데코와 함께하는 우산 수리 동호회입니다. 이름은 그 수리 수리 마술이라는 주문에서 가져왔어요. 고장나서 버려질 것 같던 우산이 다시 사용 가능해지는 게 작은 마술 같기도 하다라는 그 점에서 좀 요런 게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팀명을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활동이 단순히 우산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고장난 물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문화를 만드는 활동이다. 요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0: 네. 고장난 우산을 되살리는 작은 마술이자, 그리고 쉽게 버리기보다는 한번더 고쳐 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동요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고장난 우산이 똑딱똑딱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동요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나요?
2: 약 1년 전에 프리데코에서 진행한 우산 수리 클래스가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수리를 배운 사람들이 계속 활동해 보자고 모이면서 프리데코 내 소모임이 만들어졌고, 지금의 우산 수리 수리 마술이로 발전했습니다. 현재는 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주 2회 정도, 주 2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월 2회 정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데코에서 제공해주시는 탄소 중립 완산 마을을 활동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 2회를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다시 좀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우산 수리수리 마술인데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좀더 그런 정보는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분께서 이 우산을 수리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제 남편에게 오늘 인터뷰는 우산 수리수리 마술이 팀이 뭘 거야? 라고 했더니 우산을 수리해 하면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산은 그냥 쓰다가 그리고 사실은 1년에 몇번 쓰지 않는 그 물건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요즘처럼 폭염일 경우에는 거의 우산을 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집에 다 하나하나씩 갖고 있을 텐데 두 분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이 우산 수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리하면은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배워야 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앞서 희정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저도 프리데코에서 그 우산 수리 클래스가 개설되는 거를 우연히 보게 되어서 거기에 참가를 하면서 그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특히나 저는 이제 제가 기계과 교사여서 그런지 뭐 기구들을 만지는 거나 아니면은 네. 공구를 다루는 게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막 우산 수리의 매력에 더 빠질 것만 같습니다.
0: 우산 수리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 속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좀 더 우산 수리를 넘어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이 아니지만 꼭 필요했던 것들 갖고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수선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풍기 수리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보면 이제 프리데코를 비롯해서 세활용센터에서도 이렇게 그 수리에 대해서 수리꾼 선생님께서도 아까 수리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2: 사실 저도 많은 분들처럼 처음에는 그 우산을 고쳐 쓴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0: 네.
2: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저렴한 투명 우산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산은 고장나면 아무래도 좀 금방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프리데코에서 우산 수리 클래스를 연다는 걸 보고 우산도 고칠 수 있다고? 라는 그런 호기심으로 참여했고 그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0: 네. 두 분 다 이제 우산을 고칠 수 있다라는 호기심에서 아마 출발했는데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산을 수리할 수 있어? 하는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리를 얼마 동안 해오셨고 하면서 두 분은 이제 배우셨잖아요.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제 공고로 기계를 잘 다룬다고 하셨는데 배우면서 좀 어려웠던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수리를 했을 때 완성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 뿌듯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저도 이제 우산 클래스에서 다양한 예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0: 네.
1: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집에 있는 것도 한번 다 만져보고 하다가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렸어요. 혹시 우산이 고장난 게 있으시면
0: 네.
1: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보겠다.
0: 네.
1: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중하게 쓰던 우산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0: 네.
1: 그걸 가지고 제가 살대를 잘 펴가지고 구부려서 그다음에 거기 체결하는 부분이 얇은 못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 못을 실은 하나만 넣어서 딱 꾸며주면
0: 네.
1: 우산이 정말 짠 하고 펴져요.
0: 네.
1: 그럴 때 정말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요. 여전히 근데 지금 살 때가 가장 많이 부러지기도 하고 우산천을 다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0: 네. 우산의 구조는 사실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기능을 좀 더해서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산을 접고 펴는 거. 잘 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대라고 하잖아요. 살대하고 천을 이어주는 그 부분이 잘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 문제일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 기억인지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2: 저도 첫 수리를 그 프리데코 우산 수리 클래스에서 좀 해봤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첫 수리 기억인데 사람이 다치면 부목을 대주듯이 우산도 부러지면 부목을 대준다. 요런 이야기.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가치라는 게 꼭 물건의 가격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저렴한 우산이라도 오래 사용해서 익숙하거나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은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우산을 수리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아주 저렴한 우산들이 많이 있고 한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산을 수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태도. 근데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태도도 변화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산에서 가장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 어떤 곳이 있고 그 우산 고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1: 네. 실은 가장 많이 그 고장나서 오시는 부분 자체가 살대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살대 연결 부위가 아까처럼 그 빠지거나 그래서 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두목만 연결해주면 되니까 거의 뭐 1분? 네. 1분 안에 해결이 가능은 해요.
0: 그러니까 살 때 끝에 보면은 이게 걸어져야 되는데 이게 빠지잖아요.
1: 아, 거기는 이제 팁 부분이라고 하고요.
0: 아, 팁이라고
1: 네.
0: 해요?
1: 그 살 때하고 살 때 중간 부분에 아, 네. 네네. 그 관절 그래서... 부분처럼 연결될 아, 네. 수 있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0: 아, 네.
1: 네네. 그 부분에 조그마한 원래는 이제 못이 들어가는데
0: 아주 작은, 네, 작은 미세한 뭐.
1: 네. 그걸 네. 보니까 그게 신발에 쓰는 구두못을 활용하시더라고요. 고칠 아, 네. 때. 네. 네. 그래서 구두못을 작은 5mm 정도의 옷을 가지고 딱 눌러주면 네. 고성이 정말 잘 돼서 네. 새 우산이 될 수 있어요.
0: 네.
1: 네. 근데 혹시 살 때가 대신에 많이 부러진 곳이 많다거나 또는 위치에 따라서 실은 아예 이제 중요 부위면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살 때를 이제 부목을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네. 되면 그 순간 접착제가 말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시간, 넉넉히 3시간 정도는 이제 맡겨주시고
0: 네.
1: 전주 관광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네. 이제 찾으러 오셔도 네, 됩니다.
0: 이제 타 지역에 이렇게 우산을 수리하는 곳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그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이 저희 방송이 전주뿐만 아니라 완산, 광주, 수원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지역에서 저희 광주가 아니라 전주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 우산이 고장 났다. 그러면 여행 중에 맡겨놓고 가셔서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게 언제 시작이 됐다고 하셨죠?
1: 저희가 한 1년 정도?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0: 네, 1년 네네. 정도. 그럼 네네. 그동안 몇 개나 수리를 하셨을까요?
1: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한 20개 정도.
0: 네.
1: 네,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못 고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그 이제 두 번씩 만나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 고칠 수 있을까.
0: 네.
1: 저희가 앞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2억 개 정도 수리를 했는데, 고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었나 보네요.
1: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녹이 너무 심하게 생긴 네. 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그 관절이 잘 접혀져야 될 부분이 끊어지면 실은 거기는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0: 네.
1: 그럴 경우는 아예 관절 자체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러면 그 관절이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구조에 다른 우산에서 가지고 와야 되기
0: 그렇죠.
1: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쉽지가 않네요. 네네. 네. 이제 우리가 우산을 얘기할 때 이제 일종의 부품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러긴 한데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이게 재활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잠깐 이제 청취자 여러분에서 말씀드리면 우산을 그냥 버릴 데가 없잖아요. 재활용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왜 재활용이 안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2: 아, 그 우산 천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천이 아니고요. 유리 섬유라는 게 들어가요.
0: 우산 천에요?
2: 네, 네, 천에 그게 붙어 있고 세척을 정말 열심히 해야 좀 떨어져 나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리수거를 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우산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어떤 거는 재활용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또 어떤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달라서 그래서 분해를 해서 버려야 된다는 점에서 좀
0: 네.
2: 일반인 분들이 재활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0: 불가능할 것 같긴 해요.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천인 아까 이제 유리 섬유라고 했는데 저는 방수 천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어떤 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2: 네, 그렇죠.
0: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무로 된 줄,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거나 철제로 되어 있거나 천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걸 다 분해를 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버려지는 건데
2: 맞아요.
0: 그러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거겠군요.
2: 네,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재활용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다시 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한 20여 개 정도 우산을 수리를 했는데 우선 우산을 가져오신 분들도 좀 특별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보통이면 그거 우산 하나 그냥 몇천 원 주면 사면 되는 건데 버스를 타고 그 완산 탄소 중립 마을까지 또박또박 가서 고쳐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마음가짐이. 그런데 이제 우산을 다 고쳐서 갔을 때 굉장히 뿌듯한 분들이 있을 텐데 좀 어떠신가요? 반응들이요?
1: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그 수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누가 봐도 손때가 많이 묻은 양산이었어요. 저희가 우산 네. 양산을 다 수리하게 하는데, 근데 가운데 기둥 부분이라고 하죠. 우산 봉때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가운데 기둥 중봉인데, 그 부분이 실은 양산에서 가장 많이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데, 네. 걸쇠가 걸리지 않아서, 네. 그래서 양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고쳐야 될까. 네. 제가 직장도 가져갔다가, 그래서 대신에 이제, 결정을 내렸던 거는 어쨌든, 그 걸쇠가 걸리지 않으니까 얇은 철사로 네. 구멍을 뚫어서 묶고 네. 대신에 이 친구는 다시 접어지진 않는 거죠. 그 중봉 네. 자체가.
0: 네네.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손때 묻은 그 양산을 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수리를 해서 돌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대부분 네. 우리가 물건을 내가 아끼게 되면은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물건을 너무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내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끝까지 가지고 싶어 하는 물건과 또 추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분도 굉장히 기뻤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그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집에 이제 고장난 우산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비용도 드는지, 절차는 어떤지 궁금할 것 같아요.
2: 네, 현재는 프리데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탄소중립 완산마을 네, 직접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현재 별도의 수리비를 일부는 받고 있고, 웬만하면은 서로의 책임을 위해서 2,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의 비용 정도는 저희가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는 않아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회원 8분은 지금 봉사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네, 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정말 수리가 마음에 들었다면 티 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져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우산이 고장났다 그럼 어디에 의뢰를, 아까 이제 프리데코의 홈피나 아니면 인스타에 찾아서 네네.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어떨 때는 그 탄소 중립 완산 마을이 열려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수리를 의뢰할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언제 그 시간의 구약을 받지 않고 저희가 그 무인 사물함을 그 탄소중립 완산 마을 밖에
0: 네.
1: 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뢰해 주실 우산이 있거나 양산이 있으시면 그 안에 넣어주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고쳐보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8분의 이제 회원들께서 시간을 맞춰서 모아서 이제 함께 아마 보니까 하나 온 거 그대로 받아서 수리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하는 건가요?
1: 실은 우산이 필요하시니까 우산을 네. 맡겨주시는 거긴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드리는 게 저희 네. 입장에서도 네. 좋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가장 이렇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8명 중에서
0: 네.
1: 네네. 그래서 저희 행동대장인 제가 가기도 하고요.
0: 네.
1: 아니면은 근무하시는 저희 다른 이제 회원분들이 가시기도 하시고
0: 네.
1: 그래서 좀 최대한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다, 그리고 빨리 고쳐드려야겠다 네. 이거를 좀 잡아주시는 편입니다.
0: 네, 네. 그래서 무인 사물함에 놓고 가셔서 꼭 연락을 하셔야지 이제 서로 연락해서 주고받을 수리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집에서 한번 수리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우산이 그 이제 찢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0: 아, 천이라 찢어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네, 네, 우산 천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아마 저희가 이제 저희는 뭐 리페어 테이프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튜브를 사시게 되면 튜브에 들어있는 테이프예요. 보스
0: 네,
1: 테이프.
0: 네.
1: 그 보스 테이프를 동글게 잘라가지고 찢어진 바깥면, 안쪽면 이렇게 마주하게끔 붙여주시기만
0: 네.
1: 하면
0: 네.
1: 감쪽 같습니다.
0: 네. 네. 우산은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한 건데, 구멍이 나거나 찢겨서 또 솔솔솔 들어오면 또 둘이 같이 우산 쓰고 가다가 즐거운 에피소드도 만들 수 있고.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 비를 맞으면 안 되겠죠. 네네.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실은 이제 우산 살 때가 고장이 자주 난다고 했기 때문에요. 네. 평소에도 보관하실 때도 혹시라도 구부러진 부분이 있는지 네. 한번 손으로 체크해 보셔서 좀 잘 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항상 흔들흔들 하셔가지고 우산 균형이 잘 맞는지도 한 번씩 봐주시면 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산 꺾임 같은 경우.
0: 네.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네. 할까요?
1: 아, 실은 우산은 가장 여러분들이 언제 쓰시겠어요? 비 올 때 쓰시겠죠.
0: 네.
1: 그래서 비를 맞았으니까 다시 쓰시기 전까지 잘 말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은 네. 녹이 생기게 되면 우산 천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산 살 때 안쪽에도 녹이 쓸게 되면 약해지기 때문에요. 항상 그 결대로 잘 말려가지고 보관했다가 오래오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비가 오는 거 피해서 잘 흔들어서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우산을 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다 분해해서 버리는데 이 대신에 그것 말고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 같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아, 그 재활용 부분은 이제 우산 천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0: 네.
2: 우산 천이라는 게 그 세척만 잘 하면은 좀 방수가 된다라는 그 점에서 좀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안장이 비가 오게 되면은 쉽게 젖잖아요.
0: 네.
2: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전거 안장 캡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0: 네.
2: 아니면 간단한 장바구니나 뭐 지갑 같은 소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를 했을 때 그 만들어 봤던 것 중에 스크런치가 있었는데요. 그
0: 스크런치가 뭔가요?
2: 그 헤어밴드, 머리 묶는 끈인데요.
0: 네네네네.
2: 네, 그거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우산천이 생각보다 디자인이 다양해서
0: 네.
2: 그래서 예쁜 작품이 나와서 그래서 어떤 회원분은 요즘에도 좀 착용을 네. 하신다라고 합니다.
0: 네. 아니 지갑이라든지 그 가방이라든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처럼 우산은 올록달록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완산 탄소 중립 마을에서는 수리를 하고 있지만 전주 재활용센터에서는 재활용센터 다시 봄에서는 버려지는 우산을 모아서 다시 재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리 아니고 정말 수리가 안 될 만한 우산이 가지고 계신다면 전주 재활용센터에 고장난 우산을 버리는 우산을 거기에 갖다 주면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기후 행동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서 지금 사실 우리가 기후 재난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 모든 이 개개인들이 다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산 하나 가지고 뭐 내가 이게 수리해서 쓴다고 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데는 분명히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산 수리하는 게 어떻게 기후 행동과 연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1: 저도 이거를 기사로 접하고 나서 더 우산 수리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실은 국내에서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의 쓰레기가 약 4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에펠탑 25개 무게에 달하는 우산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싸고 값싸고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우산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 우산을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를 오래오래 써주면 우리 지구를 위해서는 저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전 추천하는 바입니다.
0: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우산이 4천만 개요?
1: 네.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면
1: 한 사람이 한 개만 버리는 게 아닌 거죠.
0: 그렇죠? 네네. 네. 우리 집에 있는 우산은 몇 년째 쓰고 있는데.
1: 그러니까 우산을 잃어버리기도 많이 잃어버리시고요.
0: 네네. 네,
1: 우산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쓰던 것도 버리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0: 네.
1: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요새 많았으니까
0: 네.
1: 그냥 쉽게 그 물건 이렇게 우산을 금방 사게 되기도 하고요.
0: 네.
1: 우산이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다시 버리게 되고.
0: 네. 네네. 근데 이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산이 개인이 한 개 이상을 갖고 있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쉽게 이제 비가 왔다가 그치게 되면 우산을 놓거나 또 그것을 요즘은 물건 귀한 줄 몰라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후행동과 우리 수리에 대해서는?
2: 그 각 개개인의 그 태도를, 생활 속에서의 태도를 좀 변화시킨다라는 점에서 네. 이런 우산 수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장난 네. 물건을 보고, 아,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고장났는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보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아마 그 각 개인의 그 태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하는 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우산 수리해서 뭐 크게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은 없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서 어떤 효능감을 느끼고 또 다른 어떤 그 실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가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우산을 수리하고 또 분리배출을 해서 또 재활용하고 하는데 이게 꼭 개인에게만 그 책임이 부과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말고 누군가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실은 소비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는 아니고 저는 판매자에게도 좀 모두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 특히 판매자 입장에서 막 저렴한 단가로 많이 팔면 좋겠지만 요새 정말 저렴한 우산을 보시게 되면 막 그 연결 부위도 되게 허술하고요. 네. 쉽게 부러지게 생겼어요. 그냥 네. 이게 한번 쓰다가 한번 쓰고 정말 일회용 우산처럼 부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을 제작하지 마시고 좀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게끔 네. 판매 측에서도 제작을 해주셨으면 정말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0: 네,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어떠한 부품으로 생산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우산을 만드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게 재활용이 되는 방법. 그렇게 가야지 무조건 판매자가 좀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보다도 이것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 디자인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정말 쓸 수 없을 때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산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수리 기술을 조금 배우고 싶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여기 우산 수리수리 마수리에서 수리를 좀 배우고 싶다는 분들에게 또 기술 점수도 해주시나요?
1: 네, 아직은 조금 저희도 실력이 되게 미천하지만 네. 우선 수리수리 마수리 팀 자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저희 그 프리데코 그 DM을 보내주시거나 그 탄소중립 완산마을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저희 모임이 있는 날 저희가 언제든 환영하고 있을 테니 오시면 함께 배울 수 있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아까 동호회 모임을 한 달 두 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나요?
2: 보통 저희가 그 스터디 위주로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고장난 케이스는 어떻게 고쳐야 할까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실력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저희끼리 고민해보기도 하고 자문을 구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아까 매뉴얼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1: 네, 실은 쉽게도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집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매뉴얼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한 달에 두 번씩 만나는 그 주에 저희가 책을 만들려고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0: 네, 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매뉴얼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우산을 본인이 직접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1: 실은 제가 우산을 챙겨서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가. 네, 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10년 전쯤에 우산을 정말 마음에 든 우산을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 우산을 정말 오래오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실은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우산을 또 나만의 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우산을 앞으로 10년 또 앞으로 더 20년 쓰고 싶어서 우산 수리수리 마수리에서 좀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싶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좀 미숙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우산을 저희처럼 맡겨주시거나 아니면 수리하셔서 오래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2: 아, 그리고 저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산을 수리해서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방송이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아, 요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보셨으면 말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0: 네. 두 분은 이제 우산 수리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기후 행동의 폭을 좀 더 넓혀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산 수리 그거 뭐 되수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작은 실전 하나가 모이면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큰 거 열을 하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하나씩 하는 게 훨씬 더 이 지구의 어떤 생태계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우리 두 분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활동 계속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넘어 이제는 기후재난이라 불러야 할 만큼 절박한 요즘인데요. 이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일터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꼭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그런 책 생활의 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진행자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라디오는 청취할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방송은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저희 스포츠 전북에서는 지난 8월에 4주 동안 스포츠 전북을 특집으로 마련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스포츠 추억을 느끼셨는지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배드민턴의 박주봉 감독님, 그리고 프로축구 초창기 홈런왕 김봉현 감독, 그리고 투수 전주기전대학교 김태원 감독을 모시고 특집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정규 프로그램 포맷으로 전북현대 프로축구 소식과 전라북도 체육회를 연결해서 도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아마추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지난주에 펼쳐진 기아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소식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스포츠를 방송해드리는 유일한 방송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포츠 전북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려야죠. 항상 출연해주시는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을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나 더위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2: 예, 잘
1: 네,
2: 지냈습니다.
1: 어제 저녁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날씨가.
2: 네네.
1: 네. 자, 전북 현대가 최근 5경기, 이제 지난 토요일 거 빼고 재배하고 인천, 김천, 울산, 부천, 제주와 경기를 해서 1승 2무 2패로 매우 부진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그 원인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죠.
2: 전북이 그 최근 경기, 5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것들은,
1: 네.
2: 뭐, 기본적으로 보면 그 중원에서 오베르단의 이적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술적으로 그 전북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적인 측면들이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1: 네.
2: 이런 부분들이 상대팀에게는 상당히 좋은 분석거리가 될수 있고, 또 상대팀이 경기를 준비하는데, 전북이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서 전술적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베스트 11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지 않았나.
1: 네.
2: 굉장히 더운 날씨였잖아요. 이
1: 그렇죠. 영향이
2: 로테이션하는
1: 크죠.
2: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네네. 그 5경기 중에서 보면은요, 인천, 부천, 제주와의 경기를 보면은 공격 부분에서 득점력이 매우 부진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2: 사실 뭐 전북이 조금 좋지 않았었던 경기 분석을 우리가 했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1: 네.
2: 그 문제점이 결국 상대가 내려서서 밀집 수비를 했었을 때, 그 공간을 전북이 뚫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의 그런 답답함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다면 하프패스 이후의 공격들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이 앞전에 그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전북으로서는 아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1: 네. 중앙 박스 안에서 진입하는 유기적인 원터치 패스가 예민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이선에 침투하는 파괴력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정 감독으로 입장에서는 교정을 좀 하고 말이죠. 수정도 하고 새로운 작전이 좀 나와야 될 텐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2: 사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을 보면 우측에 김동준 선수의 그런 빠른 공간에 대한 침투, 그거 외적인 것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1: 그렇죠.
2: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 전술적 운영에서 양쪽 측면의 윙백 자원들을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1: 그렇죠,
2: 전북이.
1: 그렇죠. 네.
2: 그 부분들은 사실 센터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선수에 대한 포지션들이 또 그를 담당하는 선수의 역할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박신석 선수가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줬거든요.
1: 그렇죠. 네.
2: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들이 전체적인 전술적 운영에 조금 답답함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중간 지역을 총지휘하는 지휘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 뭐 그렇게 뭐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네.
1: 네네. 자, 이제 포항과의 3차전에서 2대 0으로 간만에 승리를 했는데 전체 흐름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2: 뭐 그날 경기를 보셨겠지만 전반전 같은 경우는 두팀다 팽팽한 상황들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전북이 전반을 잘 넘겼고요.
1: 그렇죠.
2: 어쨌든 그래도 후반에 그 이승우라고 하는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를 전북이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던 경기였고,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뭐 3선, 2선, 1선 계속 움직이면서 굉장히 그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더라고, 후반에. 이런 것들이 뭐 자신이 득점도 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또 수비하는 과정에서 또 헤더가 또 어시스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전북의 승리보다는 이날 경기는 이승우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1: 네네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필드에서 뛰는 많이 뛰는 강상윤 선수가 안 보이고 이제 네. 이승우 선수가 거의 눈에 자꾸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골을 넣고 또 한 도움을 주었는데 한 골의 도움을
2: 네네.
1: 아무튼 뭐 완전 100% 이승우 축구 샵이었어요. 그래서 승점 42점으로 리그 2위를 탈환을 했는데 선발 선수 구성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2: 뭐 보편적으로 전북이 큰 변화는 가져가는 팀은 아닌데 이날 왼쪽 측면의 수비수를 김하준 선수를 썼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드의 김진국 강상윤이 명단에서 제외됐고 그 부분을 지금 간보하고 그리고 지금 그
1: 이영재
2: 이영재 선수가 미드필드에 나오면서
1: 네.
2: 전체적으로 그 중원의 플랫한 형태를 가지면서 중원의 어떤 그 안정감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김진규, 강상윤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2: 네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1: 네네, 네. 뭐 아주 심한 것은 아닌데 장기적인 네. 에이스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슈그에 하고 감보아와 이영재 선수가 나와서 전제를 컨트롤하는 것도 아마 노장답게 말이죠. 아주 그 여유 있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2: 네.
1: 그 김진규 강상윤과 간부와 이영재의 조합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좀 변화를 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2: 글쎄, 전 그날 경기를 보면서 이 전에 있었던 경기보다는 중원에 대한 안정감,
1: 네.
2: 그리고 공격의 측면에서 이영재 선수가 갖고 있는 왼발의 킥의 능력이 이동준 선수가 출발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에 대한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 조합도 나쁘지 않다
1: 네.
2: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네. 자 전북이 이제 전반전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두세 번의 실점 위기가 있었어요. 아 이건
2: 네네.
1: 사실 포항의 선수들이 슈팅을 잘못 때린 거지 거의 갖다 주는 득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날 따라서 포항 포드진들이 슈팅이 골키퍼에 다 갖다 줘요, 전부. 그래서, 이야, 이것도 운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을 좀 평가해 주시죠?
2: 사실 그 수비의 불안 요소는 뭐 어느 팀이나 다 가지고 있지만,
1: 네.
2: 이날 뭐 그 김영빈, 조희재, 그 이 형, 패스가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깔끔함이 좀 없었고요. 김하진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공간들의 커버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1: 네. 네.
2: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센터백 앞에서 수비를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북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
1: 네.
2: 부분들이
1: 네.
2: 그 상황에서 뭐 두세 차례 실점 위기들이 나타났지만
1: 네.
2: 또 그 과정을 또 잘 또 슬기롭게 넘겼고
1: 그렇죠.
2: 또 그런 것들이 후반에 기회를 만들고 득점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1: 네네네.
2: 생각이 듭니다.
1: 결국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하준 선수가 공격을 참가하고 백코트가 늦어질 경우에는 포항이 이기용과 원기종 선수가 맞아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한 두세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잘
2: 네네.
1: 넘겼습니다. 자 후반전에 네네. 양 팀의 공격이 전반전과는 달리 이제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네네. 후반전 평가를 좀 해주시죠.
2: 사실 후반에는 이승우 선수의 경기였다고 봐야 되죠. 이승우
1: 네.
2: 선수가 1선, 2선 경기가 안 되면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참여도 했고 또 공격 쪽에서 그 상황을 풀어놓는데 아주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1: 네.
2: 또 사실 그 우리 예상은 이미 했지만 조르지와 주닝료가 후반에 나올 거라고 하는
1: 네.
2: 그런 예상대로 또 선수 교체를 포항에서 했고
1: 네.
2: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선수들이 흐름을 찾아가지 못할 상황에서 이승우가 득점했던 부분들.
1: 네.
2: 또 이승우 선수가 득점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상대를 굉장히 부담을 주게끔 만들었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북이 그날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전북이 이제 후반에 두 골을 득점을 했는데 1만여 관중들이 아주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골에 대한 분석 좀 해주시고요.
2: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드에서 이영재 선수가 왼발의 킥에 대한 정확성은 아마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1: 네.
2: 이 선수가 볼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출발하는 공간에 이동준 선수한테 패스를 하게 되고 그 볼을 이동준 선수가 측면에서 안으로 인피치를 끌고 들어오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1: 네.
2: 사실 이동준 선수의 어시스트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 네. 볼을 뽑고 들었을 때 이승우 선수가 그 박스 안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1: 그렇죠.
2: 그 흐르는 볼을 그냥 논스톱으로 슈팅한 볼이 그냥 득점을 하게 되고
1: 네.
2: 여기에서 아마 그 이승우 선수가 얼마나 그날 경기에 많은 것들에 관여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바로 또 3분 후에 디아고의 골도 역시 이승우가 도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디아고가 넣는 골 장면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2: 사실 그 티아고가 득점했던 장면들은 티아고는 득점만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있던 선수들은
1: 네.
2: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 전북이 전체가 안으로 당겨져 있었고요.
1: 네.
2: 그 상황에서 그 포항의 골키퍼가 볼 처리하는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압박했던 선수가 이탈로예요.
1: 그렇죠, 그렇죠.
2: 이탈로가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줬고 그 볼 처리가 이승우 선수의 위치에 왔고 이승우 선수가 헤더로 그리고 그 볼을 떨어지는 볼을 티아고가 득점을 합니다. 사실 전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기들이 의도한
1: 네.
2: 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장면으로
1: 네.
2: 이대형의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1: 네네. 사실은 어제 그제 펼쳐진 그 축구 경기가 관중들이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득점이었어요. 시원스럽게 하고 또 압박 수비에서 볼을 커트해서 그걸 또 슈팅으로 처리해서 골로 만드는 장면들 아주 좋은 선물을 해줬던 것 같은데
2: 네네.
1: 앞에서 이제 김진규, 강상윤 또 이 김혜건 선수가 이제 지금 해외로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 네네.
1: 그 선수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제 김혜건 선수의 그 정말 새내기의 그 아주 그 빠른 동작들,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개인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2: 사실 그 경기가 상대와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전북 선수들이 많잖아요. 오늘 네. 어제 그 이번에 포항전에 승리했던 간보와 이영기 선수도 미드필드 선수고 김진균, 강상윤 선수도 전북이 선수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상대 팀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내서 선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1: 네.
2: 충분히 뭐 이영재 간부가 그날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1: 네.
2: 그런 부분들을 서로 믹스해서 상대 팀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전북이 연승을 쌓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1: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선수들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감독님과 그렇지 않고 작년에 감독님은 거의 고정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2: 네.
1: 변화가 이제 감독에 따라서는 좀 주고받고 또 상대 팀에 따라서 이미 상대 팀이 전북이 나오는 그 스타팅 멤버들을 머릿속에 아시잖아요. 항상 그 멤버가 나가니까.
2: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 신의 김혜건 선수가 이제 세르비아의 지베르다로 이적을 했는데 어때요, 감독님? 서운함 점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2: 사실 그 김혜건 선수가 세르비아 치베르다로 이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의 선수 육성 시스템이 유럽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
1: 그렇죠.
2: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사실 전북의 입장에서는 전북의 공격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자원이 이탈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선수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 또 동기 이런 것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축구의 미래까지 고려한 전북의 어떤 대승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북 구단에 좀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 네네.
2: 네.
1: 사실 그런데 전북이 너무 선수를 자주 내보내요. 그래서 좋은 선수가 1년도 못 뛰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내보내야죠. 그런데 전북한테는 항상 손해요. 할 만하면은 중국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는데 이제 그만큼 성장을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이제 이번 주 모레 아주 중요한 경기 강원 FC 이 참 얄미운 팀인데 이 팀도 있고 또 주말에는 팀 순위 1위 서울 FC와 경기가 대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2: 네네.
1: 강원 FC와의 경기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2: 참 뭐 강원 FC 뭐 팀 자체의 끈끈함도 있지만요. 이
1: 네.
2: 직전 경기 사실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했어요, 강원이. 자기 그 홈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안양을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북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1: 그렇죠.
2: 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러한 그 선수들의 체력, 또 그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전북이 원정이에요.
1: 그렇죠.
2: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북이 쉽지 않은 경기를 할것 같지만, 사실 전북이 지금 어제 2대0으로 이겼을 때, 전북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한 연승에서 참 문제를 자꾸 만들거든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비기고 오고. 아마 이번에 솔직하게 이제 강원을 가서 이 상황을 극복해낸다면, 정말 전북이 마지막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예상을 하게 됩니다.
1: 네, 네. 그제 김진규, 강상윤 선수가 스타팅 멤버가 아니라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2: 네.
1: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대답을 그냥 부상입니다라고 한 것은 큰 부상이 아니라 강원전하고 서울 FC와의 주말 경기를 대비해서 이 선수들을 쉬어주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강원 FC가 현재 승점 40점으로 4위인데 전북하고는 네. 전북이 42점이니까 2등이란 말이에요.
2: 네, 네, 네.
1: 2점 차이밖에 안 돼요. 이겨버리면 이 저 강원이 2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 네, 네, 네.
1: 이 강원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주말에 서울 FC 이 아주 승승장구예요. 이 팀은. 이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 두 팀 생각하면은 저는 가끔 잠이 안 와요.
2: 중에.
1: 네네.
2: 아, 사실 뭐, 강원 경기는 지금 원정에서는 부담스럽긴 한데,
1: 네.
2: 그 경기의 연승으로, 포항전이어서 강원을 연승으로 하고 왔을 때의 전북에 대한 분위기,
1: 네.
2: 또 전북에 대한 그런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들은 홈에서 또 서울을 맞이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마 서울을 이기고 마지막 그 반등할 수 있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때 이 두 경기로서 전북이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라고
1: 네.
2: 하는 중요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원 FC 그다음에 서울 FC와의 경기 이 두 경기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승권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1, 2, 3위 안에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어버리면 상당히 정 감독도 팀을 이끌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네네.
1: 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이었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1: 예, 안녕하세요.
0: 네네네. 항상 들으면 목소리가 아주 시원스럽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또 8월에 말이죠. 낮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종목들이 시합하기에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정대로 그냥 가는 거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또 저희가 그 안전 그 점검 규칙에 맞게 또 이제 지키고 하면서 하니까요.
0: 네네.
1: 예, 대회는 차질 없이 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0: 또 응급 의료진들이 항상 현장에 있으니까.
1: 예, 맞습니다.
0: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바로 응급조치가 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자, 도민체전.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죠? 3일간?
1: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장인 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0: 네.
1: 제63회 도민체육대회가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졌는데, 도민체전이 진안군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0: 네.
1: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 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대회가 열렸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0: 네.
1: 선수들은 검도와 골프, 농구, 당구, 배구, 배드민턴 등 38개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화합의 장인만큼
0: 네.
1: 화합의 장애

0: 활용하는 네. 장기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1: 네.
0: 이 전북도는 국제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네. 실행 전략으로 네. 4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전주를 국제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겠죠?
0: 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1: 네.
0: 먼저 2036 올림픽 유치에 앞서 중소규모 국제대회와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전략을 추진하는데
1: 네.
0: 이는 국제대회 개최 경험과 운영 역량을 쌓고 전북을 국제 스포츠 도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스포츠 거점도 조성됩니다. 전주를 비롯한 중심권은 어반 스포츠, 동북권은 산악 레저 스포츠, 새만금권은 해양 수상 스포츠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1: 네.
0: 새만금과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한 국제 스포츠 교류도 추진합니다.
1: 네.
0: 이 밖에도 관광, 숙박, 문화와 연계해 소비와 투자가 지역 경제에 남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는데
1: 네.
0: 이는 올림픽 개최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전주를 비롯한 중심권은 어반 스포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반 스포츠라는 것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자, 우리 이원택 도지사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국제 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킨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0: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그게 또 진전이 되면은 계속 좀 방송해 주시고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자, 또 특별한 소식인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체육 영재 선발 대회가 장수군에서 준비가 돼 있다고요.
0: 네, 먼저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운동의 재능을 가진 숨은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네. 전북 체육 영재 선발 대회가
1: 네.
0: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장수 종합 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 체육 영재 대회는 학교 체육 활성화와 우수 체육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체육회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데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1: 네.
0: 이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약 20개 종목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1: 네.
0: 기초 체력, 운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 네.
0: 학년별 우수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체육 장학금과 교육감 표창이 수여됩니다.
1: 네, 네. 거기에 야구도 포함이 되죠?
0: 이 체육 영재 선발 대회는 종목별로 네. 그 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네.
0: 그 쉽게 말해 저희가 이제 그 왕중왕전 같이 그 선수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기초 체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음에 방송에 출연하는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0: 예,
1: 갑자기
0: 예.
1: 이 얘기를 듣니 그냥 이어폰을 갖다가 끼우면서 관심을 갖고 있길래 뭐 여쭤본
0: 예, 예.
1: 거예요. 그러니까.
0: 예, 예.
1: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대회가 매년 개최가 됐는지요?
0: 네, 올해로 이제 제 6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1: 네.
0: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 그러면 현재 등록된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는지요?
0: 원래 작년 대회까지는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들은 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1: 네.
0: 이 목적이 뭐냐면 그 일반 학생 중에 운동에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1: 네. 네.
0: 올해부터는 이제 좀 운동부 학생들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 공식적인 그 집계,
1: 네.
0: 그러니까 성적에는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 이제 듣고. 정읍 출신의 시름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뒷이야기가 있다고요?
0: 네, 스토리가 좀 있는 선수였습니다.
1: 네, 네, 네.
0: 네, 당국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한건 시름 선수가
1: 네.
0: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
1: 네.
0: 초등학교 때 시름을 시작해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유도로 종목을 바꿨다가
1: 네.
0: 다시 모래판으로 온 끝에 값진 결실입니다.
1: 네.
0: 이 한건 선수는 구례에서 열린 대학 장사 씨름 대회에서 남자 대학 역사급에서 정상에 올랐는데
1: 네.
0: 이 생애 첫 우승도 의미가 크지만 학업과 운동을 함께 놓지 않고 씨름과 유도로 오간 남다른 성장 과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이 씨름 선수에서 유도 선수 다시 씨름 선수로 전향한 것도 대단한 건데
1: 네.
0: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학업도 소홀히

0: 하지 않아 현재 대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아주 네. 그 장학생입니다. 네, 한건 그렇습니다. 선수냐. 이름이 외자군요. 한건.
0: 예, 네, 맞습니다.
1: 당대학교
0: 한건입니다.
1: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이제 우석대학교 여자 배구팀이 또 전국을 제패했어요. 전국대회에서.
0: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우리 우석대학교 여자 배구팀이 대한항공배 전국대학 배구 단양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1: 네.
0: 우석대는 결승에서 광주여대를 만나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우승을 했는데
1: 네.
0: 이 예선부터 탄탄한 경기력을 뽐내며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기남 우석대 배구팀 감독이신데
0: 네네.
1: 제가 축하드립니다. 저희 방송에도 네. 출연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러셨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팍타크로 많이 접하지 않는 종목인데 이 세팍타크로 네. 선수들도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세팍타크로 선수단이 네. 전국대회에서 실업팀과 대학팀, 고교팀의 고는 활약을 앞세워 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전북 선수단은 대전에서 열린 시도대항 대회에서 네. 우승과 준우승을 비롯해 잇따라 입상 소식을 전해왔는데
1: 네.
0: 먼저 전북 원스포츠단 여자 실업팀은 레구 경기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더블 종목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 네.
0: 우석대 또한 쿼드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레구 종목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탄탄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1: 네.
0: 2일 여고 역시 더블 종목에서 3위에 오르며 전북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1: 네.
0: 이 세팍타크로라는 네. 종목은
1: 네.
0: 발로 차라라는 말레이시아어 세팍과 공의 태국어인 타크로가 합쳐진 말로
1: 네.
0: 직역하면 발로 공을 차는 스포츠라는 뜻입니다.
1: 네.
0: 또 족구와 달리 바운드를 이용한 공격이 불가능해
1: 네.
0: 발로 하는 배구 또는 공중 몸놀림이 화려한 발배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동석 차장님이 가끔 이렇게 새로운 종목, 많이 알려지지 않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0: 아,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1: 알려주시겠어요? 세팍타크로.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네, 네, 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프로야구 화끈화끈한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네. 그 야구가 지난주에
2: 네네.
1: 아주 끝과 끝이 있는 경기를 했는데 네네. 우선 주중 경기는 이제 리그 6위인 NC와 경기를 했는데 네네. 또 주말에는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KT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위 NC와의 경기 그동안 내용이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에요. NC한테 지고 네네. 있었단 말이에요. KT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
2: 네,
1: 그런데 2패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KT를 갖다가 그냥 3패로 분위기 아마 살벌했을 거예요. 네, KT는요.
2: 지금 3위냐 4위냐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1: 네.
2: 네 KT 경기에서 주말 3연승을 하면서 스윕승을 가져왔죠. 아, 흐름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기대를 좀 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바꾸시죠. 마이크를 한번 또 이번 내내 가시면서. 네. 자, 아무튼 지난주 일주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2: 네네.
1: 어제까지 분위기는 그냥 하늘과 땅과 팬들이 NC한테 2패를 하니까 네, 난리가 났는데.
2: 좀 많이 했습니다.
1: 이게 사실 저희가 그랬잖아요. 네네. 경기 내용을 계속 보면서 KT NC한테 2패하고
2: 네.
1: 3차전은 이제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그렇죠. 야 다행이다.
2: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KT와의 경기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2: 굉장히 그, 중요했습니다. 하루 신기해.
1: 그런데 네. 역시 그 기아의 그 저력이 보이는데 아무튼 좋을 때는 찬찬, 나쁠 때는 실망 겸치적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1, 2차전 경기를 우선 한번 분석을 해보죠. NC전입니다, 이것은.
2: 네네. 네. 정말 아쉬운 두 경기였습니다.
1: 네. 네.
2: 기아가 8월에 1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월간 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1: 네.
2: 최근 3연승까지 이어오면서 9월에는 좋은 흐름을 흐름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상대가 NC였습니다. 아, 올 시즌 기아가 NC를 상대로 워낙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아, 1차전 패배로 2승 8패가 됐고요.
1: 네.
2: 아, 2차전까지 패하면서 현재 2승 9패가 된 상태입니다.
1: 네.
2: 더 아쉬운 건 두 경기 모두 기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내용입니다.
1: 네네. 1차전은 2대7로 졌고
2: 네네.
1: 2차전은 2대3으로 패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매우 아쉬운 경기였다.
2: 그렇습니다. 아, 2차전은 선발 시라카와가 정말 잘 던져줬거든요. 네, 6이닝 동안 4피 안타, 5탈 3진, 2실점을 했고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기아도 나성범의 홈런으로 먼저 앞서갔고요.
1: 네.
2: 7회에는 상대 수비 실책과 김선빈의 2루타를 연결해서 동점까지 만들었었습니다.
1: 네.
2: 그런데 문제는 동점 이후 추가점을 못 만든 것입니다. 7회 무사 2, 3루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희생플라이 하나로 끝났습니다. 8회에도 2사 1, 2루 9회에도 2사 1, 2루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못한 게 아니라 기아는 계속 기회를 만들었는데
1: 네.
2: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9회 말에 믿었던 이리 선수와 손영탁 선수가 등판하는 상황에서
2: 네네.
1: 끝내기 안타가 아니라 끝내기 밀어내기 몰래슬 했단 말이에요.
2: 네, 저는 이 장면이 네. 이번 NC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9회 말 이우성에게 안타, 블레인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2기가 시작이 됐고요.
1: 네.
2: 2사 만루까지 몰렸습니다. 여기서 이의리가 김형준에게 투볼을 먼저 내주자 성형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1: 네.
2: 결국 1구 볼, 2구 스트라이크, 3구 볼이 나오면서 밀어내기 볼넷이 됐습니다.
1: 네.
2: 야구에서 9회 2사 만루는 투수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NC는 한 점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보여줬고 반대로 기아는 9회 초에 2사 1, 2루까지 만들었지만 점수를 끝내내지 못했습니다.
1: 네.
2: 결국 같은 한 점 싸움에서 NC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차전과 2차전을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지 않겠어요?
2: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1: 네, 네.
2: 1차전은 7회가 승부처였고요.
1: 네.
2: 2차전은 9회가 승부처였습니다.
1: 네.
2: 1차전에서 조상우가 볼넷 3개를 내주면서 만루를 만들어 주었고요. 성형탁이 블레인 크림에게 만루 홈런을 맞았습니다.
1: 네.
2: 2차전에서는 9회 2사 만루에서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이 나왔습니다.
1: 네.
2: 결국 두 경기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NC가 한 수 이에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것.
1: 네.
2: NC가 한 수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 네.
2: 기아 입장에서는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밀린 경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승부처에서 한 점 두 점을 더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패한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가 왜 NC에게 약하냐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말이죠.
2: 예, 예,
1: 길게
2: 예.
1: 말고
2: 네네.
1: 그냥 요점만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실 거죠?
2: 네네네.
1: 네, 그걸 좀 압축해서.
2: 네, 저는
1: 왜냐하면 진 경기 계속 이 얘기하면 네네. 팬들이 별로 좋아하실 거 아닐 것 같아요. 네,
2: 첫 번째는 NC가 기아 타자들보다 투수들을 우리 그 기아 투수들을 공략을 잘했다. 이렇게
1: 이미 보고. 분석이 돼 있다.
2: 네네.
1: 그렇군요.
2: 네.
1: 두 번째는
2: 2차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상대 선발 토나가 6이닝을 던졌는데 기아가 5안타를 쳤고 나성범도 홈런이 나왔습니다. 7회 무사 2, 3루까지 만들면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2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1: 네. 결정적인 한 방을
2: 결정타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 그날 NC전 보니까 선수들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호기를 탁 아웃뚱하고 나오더라고요. 아닌데. 세 번째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집중력 싸움에서 경기 후반에 한두 번의 실수를 NC는 놓치지 않았다는 건데 강팀이 경기할 때는요. 강팀하고 한 개의 볼넷, 한 개의 실책, 한 개의 폭투가 그 경기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2: 생각합니다.
1: 결국은 이제 집중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2: 네네.
1: 네. NC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네네. 좀 부담스러운 장면도 있고 또 선수들에게 만나면 말이죠. 야, 너희들 말이야 2위 3위 하고 있어? 우리한테 이겨봐. 뭐 그런 얘기 하죠. 연습 때
2: 기아의 야구를 그냥 평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에서도.
1: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아니까 네. 오래가면 만나면 뭐 선수 분위기 어때? 네. 뭐 잘 되냐? 뭐 하면서
2: 네.
1: 야 니들은 오늘 우리 이겨야 돼. 그러니 분명히 오할 것 같아요. 자 이제 NC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이 기분 좋은 KT전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NC에게 2패 후에 기아는 홈구장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상대 KT를 만납니다. 아마 창원에서 광주로 오면 버스 안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안 좋았겠죠.
1: 그렇죠. 어외 경기 해가지고 네. 뭐 연패하거나 그러면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2: 네, 맞습니다.
1: 버스 안이 조용하니 네. 말이죠. 절간처럼. 너무 잘, 내가 제가 너무 잘 알았던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애덤 울러의 투구가 상당히 그 1차전에.
2: 네. 네.
1: 탈삼진은 10개나 기록을 했어요.
2: 네, 정말 울러가 잘 던졌습니다.
1: 네네.
2: 4회 2사까지 퍼펙트 행진을 했고 5회까지 KT 타자 9명의 모두 삼진을 잡았는 선발 전원 삼진을 기록했고요.
1: 네.
2: 6.2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위가 좋았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선발 투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투구를 하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최근 올로 투구를 보면 선발진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번에 5연전의 투수들은 선발 투수들은 자기 역할 다 했어요.
2: 잘 던졌습니다.
1: 네네. 자, 그러면 0대2로 뒤지고 있던 기아가 8회 말 공격에서 석점을 뽑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는데 네. 여기에 주인공은 또 한준수가 또 한몫했어요.
2: 그렇습니다.
1: 이루타. 네.
2: 8회 카스트로와 김도영이 출루를 하고 네. 김선빈이 12구 끝에 승부 끝에 볼넷을 얻으면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1: 네.
2: 이후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따라갔고요.
1: 네.
2: 결정적인 순간에 한준수가 나왔습니다.
1: 네.
2: 2루타 하나로 주자 2명을 불러들이면서 3대2로 역전을 했습니다.
1: 네.
2: 상대 투수를 끝까지 괴롭히면서 만들어낸 역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대2로 역전을 시켜놓았는데 네네. 자 믿었던 9회 마을에 이일이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 던지는데 왜 이렇게 볼이 뜨는 거예요? 왜? 아니 투수 출신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투수 출신. 왜 그러는 거예요? 볼이.
2: 저도 네. 왜... 왜 그러지? 지금 일본까지 갔다 와서.
1: 그러니까. 아니, 잘했어요. 네. 그 앞에 몇 경기는.
2: 그래서, 이날도 꼭 이겨야 된다는 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2: 그런 부담감이.
1: 그러니까 좀... 선발투수와.
2: 네네.
1: 텃밭이 선발투수잖아요.
2: 네네. 그렇죠.
1: 이래부터 쭉 그리고 나오는. 느닷없이 들어가가지고.
2: 네.
1: 지다가 이겨서 만들어 놨으니까 네네. 부담은 잔뜩 오는데. 볼은 찾고. 제가 보면 손목에 스냅으로 볼을, 뭐라 그럴까요? 스냅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냥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2: 좀 볼이... 투수가 조금 압박을 받다면요. 자기 밸런스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심장 박동도 좀 불규칙해지면서 네. 자기 밸런스를 못 찾게 되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자 3대3 이제 동점에서 9회 말 기아의 공격입니다. 주자가 1-3루 상황. 다음 타자는 김도영 선수였는데 갑자기 KT 드가웃에서 선수 딱 찍고 1루로 보내라고 사인을 왔어요.
2: 네 그렇죠. 그
1: 김도영 선수. 자동 고의 사고로 1루로 나가는
2: 네네.
1: 참나 얼마나 지금 홈런 쳐야 되는데 이 선수는
2: 맞습니다. 네. 이번 저번 주 시리즈에 홈런은 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1: 그러니까요.
2: 그 기록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김도영 선수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2: 2사 1-3루에서 타석에 들어서기도 전에 자동 고의 사고가 나왔죠.
1: 네.
2: 네. 그만큼 김도영을 한 방으로 바꿀 수 있는 선수로 상대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 네.
2: 팬들은 홈런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런 장면들을 통해 김도영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2사 주자 만루 상황에서 고종국 선수를 대타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허수인 삼진 아웃으로 끝났는데
2: 네네.
1: 자 그리고 이제 연장 10회 말에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나는 고종국 선수가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변우혁 선수가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2: 변우혁 선수 칠 것 같더라고요.
1: 네?
2: 칠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래, 아, 그랬어요?
2: 네. 네. 네. 네. 이날 뭐 주인공은 변우혁이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2: 10회 말 박정우와 정현창이 출루를 했는데, 네. 김모령이 희생펀터로 주자를 진루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한준수를, 자동 고의 사고로 보내면서 일사만루가 됐죠.
1: 한준수도 고의 사고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2: 네. 네. 그때 변우혁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네. 초구 포크볼이 가운데로 들어오자 네. 그대로 받아쳤고 비록 홈런은 아니었지만 아주 큰 타구였죠. 네. 큰 희생플라이가 됐습니다.
1: 그렇죠.
2: 8월 26일 이후에 네. 첫 타석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변우혁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상당히 그 원래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네네. 않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게 그렇죠.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1차전 연장전에서 승리한 기아는 2차전 경기에서도 KT를 6대 3으로 아주 시원스럽게 이깁니다.
2: 네네. 이날 경기는 고참 선수들이 참 돋보인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양현종 선수를 위하여?
2: 네네. 양현종 선수도 뭐 잘했지만 네. 5이닝 3실점으로 잘 버텼었고 네. 타선이 답답한 상황에서 김선빈, 김선빈 선수가 3루타가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1: 네.
2: 여기에 하주석 선수의 결정적인 수비와 전상현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나성범의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네. 자, 그렇게 되면은 양현종 선수가 좀 맥주값을 많이 내셔야 되겠네. 그 동료들한테.
2: 네, 정말
1: 10승한다는 게
2: 그렇죠.
1: 어려운 거예요.
2: 10승이죠.
1: 아, 그럼요.
2: 그 나이에.
1: 그러니까. 아니, 그 나이가 아니더라도 네. 대단한 것은 네. 새내기들 소위 말해서 잘 던지는 150km씩 던지는 선수들도 10승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1: 그런데 2년 만에 10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이제 동료들한테 김선빈 선수가 술 마시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야, 뭐 형 뭐 밥 좀 사라. 뭐
2: 사야죠.
1: 당연히 사야 돼. 빡 뿌려야 돼요, 양현종 선수. 그래야 이런 좋은 그런 네. 내공들이 나옵니다. 자, 기아의 왕 투수인 양현종 선수가 2년 만에 10승, 네. 196승 했단 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곧 아 이렇게 되면 올해 200승 욕심 내고
2: 그러니까요.
1: 예, 앞으로 예, 좀 남았으니까 예, 예. 열몇 경기 정도 남았으면
2: 20경기 정도 남았으니까
1: 잘하면 로테이션 돌아오겠는데 네다섯 번은
2: 예, 200승 하면 뭐
1: 이거 저 연봉도
2: 어마어마하죠.
1: 또 연봉 내년에 은퇴 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내 명령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2: 지난해 7승에 그쳤는데 올해는 10승.
1: 네.
2: 38세 나이에 참 의미 있는 1승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기의 흐름을 바꾼 장면은 김선빈의 3루타였단
2: 네,
1: 말이에요.
2: 맞습니다.
1: 네.
2: 3대3 동점 상황에서 나온 3루타가 사실상 경기 흐름을 바꿔놨거든요.
1: 네.
2: 최근 장타가 많지 않았던 김선빈이 우중간을 가르는 장타를 만들어냈고 이어 카스트로의 땅볼까지 나오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1: 네, 네.
2: 후반기 김선빈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1: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2차전 경기의 그 최고의 수비 장면 아주 돈을 주고도 못 보는 장면. 야, 그걸 이제 주인공인 하주석 유격수가 이제 상대가 친 타구를 말이죠. 최원준 선수가 친 거죠?
2: 네네.
1: 네, KT의 최원준 선수 친 거. 네.
2: 이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네. 타구를 잡은 뒤에 2루 주자까지 잡아내면서 네. 순식간에 병살타가 만들어졌습니다.
1: 네.
2: 만약 그 타구가 빠졌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주석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원아웃을 주자 만루 상황에서 최은준 선수가 친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갔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넥스트 플레이, 그 다음 플레이로 2루 베이스를 다이빙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2루 주자가 많이 나갔다가 컴백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2: 네네.
1: 거기서 그냥 다이빙 베이스를 먼저 치는 바람에 더블 아웃이 되면서 공수교대가 됐단 말이에요.
2: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1: 한화에서 잘 왔네. 근데 한화 팀들은 야 이게 뭐야 얘는 한화에서 못 하더니 기아가 좀 나르네. 아주 뭐 1등 공신입니다. 자, 전상훈 선수가 또 상당히 인상적인 세이브를 또 기록했어요.
2: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투구였습니다. 네. 8회 1사 만루에서 갑자기 등판을 했는데 공 5개로 이기를 정리를 했고요. 네. 9회에도 올라와서 KT 중심 타선을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1: 네.
2: 1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올 시즌 첫 세이브까지 기록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현종의 10승을 지켜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차전 넘어가죠. 네. 3차전 KT를 상대로 3차전까지 이기리랴. KT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8대 3으로 이겼어요.
2: 네, 아주 기분 좋은 수입승을 그러니까. 네. 이뤄냈죠.
1: 네.
2: 네. 어제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경기였다.
1: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2: 네. 무엇보다 3연승의 결과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1: 네.
2: 그런데 어제 경기를 이야기해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었죠.
1: 네.
2: 바로 김동용 선수입니다.
1: 그럼요.
2: 어제 김동용 선수가 홈런을 기록하면 KBO 역대 최연소 한 시즌 4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새로 그럼요.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제 김동용 선수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1: 네.
2: 결과적으로 40홈런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록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홈런을 노리지 않고 팀 승리를 위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 능구렁이에요. 네. 아, 자기를
2: 저는 크게 스윙할 것 같았는데.
1: 그러니까 오늘 경기 아니면은 기록을 못 깼단 네네네. 말이야. 45 홈런을 본인이 기록을 깰 수 있는데
2: 네,
1: 최저 연 나이로. 근데 그 단타로 딱딱 끊어서 치면서
2: 되게 겸손한 그러니까. 친구고 정말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 같아요.
1: 어제 말고 그제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스윙이 컸거든요.
2: 네네.
1: 그런데 어제는 달라졌어요.
2: 네.
1: 아, 아니다. 내가 이거 40 홈런에 연연하지 말자. 그거 버리면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그렇죠. 홈런 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이번 주는 무조건 나오고요.
1: 네. 네. 우리 좀, 한번 걸어보죠.
2: 예, 저는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게. 이 40 홈런을 못 친 게 주중 시리즈에 주중 주말 포함해서 그 한 주간 홈런을 안 친 경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4타수 4안타 친 것은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2: 네.
1: 이제 또 여기서 자동 고의사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2: 네.
1: 이거 정말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 팀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2: 네,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죠.
1: 네. 네.
2: 김도영 선수가 자동 고의사구로 출루를 했는데
1: 네.
2: 이 장면이 오늘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KT가 김도영으로 승부하려고 했죠.
1: 네.
2: 네. 그런데 폭투가 나오면서 1루 주자가 2루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1루가 비워졌죠.
1: 네.
2: 네. 비워지면서 김도영 선수는 이미 앞선 타석에서 3안타를 기록을 했었고
1: 네.
2: 결국 KT 입장에서는 굳이 김도영과 승부할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1: 그렇죠.
2: 3볼이 되자 자동 고의사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보면 김도영이 또 볼넷을 얻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상대팀이 김도영의 승부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뭐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스포츠 전북 시간에 한 시간 내내 언제 한번 김도영 선수만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죠. 끝이 없을 것 같아. 워낙 화제. 대한민국 프로야구에 이런 선수 드물어요.
2: 네, 맞습니다.
1: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제 김도영 선수는 사실 질문사항이 또 있거든요.
2: 네네.
1: 이제 그만하죠.
2: 네네.
1: 또 너무 잘했다고 보면은 이번 내일부터 펼쳐지는 삼성 경기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 카스트로
2: 네.
1: 또 카스트로가 4타수 한타를 쳤어요.
2: 그러니까요.
1: 아니 또 있어서는 또 아 대단해요. 소리 없는 사나이예요.
2: 지난주 시리즈에서 그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 네.
2: 네. 이날 경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영을 피하면서 카스트로가 해결을 했거든요.
1: 네.
2: 1회 선취 적시타가 나왔고요.
1: 네.
2: 3회에는 적시 2루타. 그리고 6회에는 김도영을 자동 고의사구로 내보낸 다음 카스트로가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
2: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1: 네.
2: 상대가 김도영을 걸렀는데 바로 다음 타자가 해결해버렸거든요.
1: 그러니까.
2: 그리고 8회에도 카스트로가 다시 2루타를 또 기록을 합니다. 결국 4타수 4안타 6타점. 어제는 김도영의 40홈런 불발보다 어쩌면 카스트로의 부활이 기아의 반가운 소식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또 내일 투수도 10승을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없어요. 1분 남았어요.
2: 네.
1: 그러면 이제 1분은 뭐냐 내일부터 펼쳐질 얘기 네네. 좀 예상하죠. 삼성하고
2: 화요일에는 대구에서 대구로 이동해서 삼성과 15차를
1: 내일이요?
2: 네. 네. 네. 네. 네. 내일. 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광주에서 NC와 또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2: 특히 NC전에는 올 시즌 기아가 상당히 고전했던 상대인 만큼에 그렇죠. 만큼 이번 광주 2연전에서는 분위기를
1: 무조건
2: 바꿔놓을 수
1: 무조건
2: 바꿔놔야 됩니다.
1: 네, 무조건 이겨야 돼요.
2: 네.
1: 무조건 뭔 노래도 있던데
2: 기대해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금요일에는 광주에서 SSG를 또 만납니다. 현재 SSG와 상대 전적이 9승 1무 3패로 기아가 앞서고 있고요.
1: 네.
2: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 토요일에는 수원으로 이동해서 KT가 완전 경기를 치른 뒤에
1: 네.
2: 일요일에는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하나와 16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2: 결국 다음 주는 삼성 NC, SSG, KT 하나까지 만나는 6연전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선발 투수들이 안정돼 있으니까
2: 네네.
1: 삼성전은 9승 5패로 팀 간에서 앞서 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기아가. 근데 이제 그다음에 NC가 이제 2연전
2: 네네.
1: 홈에서 붙잖아요.
2: 네네.
1: 이번에는 아이칸 삼성, NC 팬들은 들어서 기분 나쁘지 못지만 때려잡읍시다.
2: 이번 우리가. 주가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2: 네, 알겠습니다.
1: 좀 아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 게 우리 김병철 감독님이 원고를 이 질문사항하고 답변 뭐 이런 게 해가지고 18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2: 그런 얘기
1: 그런데 오늘 방송은 13페이지로 압축했거든요. 네. 또 우리가 또 압축하는데 또 네. 도사니까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저도 질문도 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거든요. 어제 오늘 새벽 2시 반에 잤어요.
2: 아.
1: 이거 준비하고 또 프로축구가 있잖아요. 프로축구.
2: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이거 아주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또 수준이 높다 보니까
2: 네,
1: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정경구 교수님도 고생이 많으셔요.
2: 스포츠 전북이 네. 스포츠 전라북도 스포츠에 아니 또 프로야구에 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정 교수도요. 10시부터 수업이에요.
2: 네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 생방 연결이 네. 아니라 9시 반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녹음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저 본부장님이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아요. 네. 큰일 났어요.
2: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지만.
1: 아니 요즘 올해 들어서 특히 우리 최승원 본부장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전북 때문에 그러나.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2: 네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좋은 소식 갖고 만나죠. 자 날씨가 더웠다가 어제 새벽은 무슨 늦가을의 날씨처럼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야만이 다음 주에 전북연대 2승 그다음에 기아 타이거즈의 뭐 한 4승을 기대하는 스포츠 전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잘 안 풀리면 이놈의 세상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 잘 됐다, 잘 못됐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떠하든 세상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 아래를 향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문현주의 도련님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관성은 좋다. 윤윤서, 문경세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심곡사 대웅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사는 미륵산 기슭의 장안마을 위쪽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통일신라 시대에 문성왕 839년에서 856년에 창건됐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유적이나 유물은 없습니다. 그뒤 19세기에 중건되어 지금의 사찰은 100여 년전현 위치에서 200m쯤 떨어진 산둥성이에서 옮겨왔다고 합니다. 대웅전 안에는 현재 문화재 자료 제15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목조 삼존불 자상이 모셔져 있고, 삼존불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을 각각 모셨는데, 조선시대 양식이긴 하나 재작년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47호 심곡사 대웅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염수연, 사랑의 자리, 정우선, 내 인생 브라보까지 들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 동안 따가운 자외선과 열기, 땀으로 지쳐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여름철 일조량의 잔재로 없었던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옅었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고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기도 쉽습니다. 여름 동안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의 합성을 예방하는 피부 미백제로는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등 국소치료제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미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타민C가 포함된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피의 분화를 촉진시켜 각질의 탈락을 돕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유도하는 필링이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멜라닌 색소 파괴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토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다가도 가을철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항시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바른 후 보습팩을 사용하면 보습제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과 먼지 등으로 자극을 받은 두피는 모발의 휴지기를 빠르게 진행해 가을철에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날이 서늘하고 하늘은 높아진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고유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유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고유미 인사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고유미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그런데 형부님께서 마스터로 계셔갖고 네. 네, 형부가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해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1: 와, 형부가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업소에서 밴드 마스터.
0: 마스터님.
1: 예. 네. 오, 근데 처제가 이쁘니까 그냥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한 것이.
0: 그게 그렇게 계기가 돼서
1: 와.
0: 아 처제는 조금 노래 소질이 있네 타고났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해면은 잘할 것 같다고 가르쳐줘갖고
1: 예.
0: 악보를 내 키에 맞춰서 이제 그려줘가면서 해라고 그래고 다녔습니다.
1: 와 형부도 실력이 있지만 또 그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도 있었네요.
0: 네 저희 형부가 예. 지금 잘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 트럼펫 전공인데.
1: 예.
0: 악보도 오선지도 그냥 악보를 예. 키 내리고 올리고 조정해서 잘 그려주고
1: 네.
0: 형부도 타고난 것 같아요 음악을. 저는 거기서 노래를 별로 잘한다 생각을 못했는데
1: 네.
0: 저희 오빠도 노래를 하고 지금 작곡가로 계시거든요.
1: 네.
0: 서울에서.
1: 아 지금 현재?
0: 예, 현재 오. 그 박일준 그 가수님 노래 있잖아요.
1: 네.
0: 미웠다가 그리웠다가 그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 노래.
1: 아.
0: 그리고 사랑은 바람이었나 그 노래도 작곡하신 분.
1: 아.
0: 작곡하신 분.
1: 오.
0: 오빠가 제 톤에 맞춰서 그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1: 와.
0: 그리고
1: 그러셨어요?
0: 내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못 하면은 다른 사람을 줘라 그랬더니 톤이 높아 갖고 부를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1: 오. 톤이 높아서 네. 그 색깔이
0: 네.
1: 오 아닌 게 아니라 고유미 씨 그 막 소리 지를 때 톤이 어 진짜 멋져요.
0: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줄었어요 노래가. 본인이 노래하면서도
1: 예 네.
0: 이렇게 좀 만족이 안 돼요.
1: 아 전에 하시던 게 있어가지고
0: 예 막 네. 가끔 음이탈이 막 나오죠. 아까도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1: 네.
0: 아, 좀
1: 그래서 그 노래를 일찍 하셨는데
0: 네.
1: 노래 그 형부님께서 어떻게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처제분을 어이, 고유미 씨를
0: 뭐 그렇게 하면서 악보를 그려줬으니까 극장 쇼 다니면서 이제 스탠드바가 생기면서
1: 아.
0: 이제 거기 스탠드바 공연을 다녔죠.
1: 오 그때부터 바로 투입돼서
0: 네.
1: 바로
0: 악보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MR, AR 같은 게 없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다 악보 오선지를 그려줘갖고,
1: 네.
0: 막 10인조씩 딱 그려줘갖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1: 오.
0: 하루에 막 7~8군데씩 뛰어다니고
1: 바로 그냥 투입됐네요.
0: 네.
1: 바로 이제 그때부터 돈 번 거네요.
0: 회장님은 이제 박자를 잘 맞히니까.
1: 아, 박자를 잘 맞히니까.
0: 네.
1: 좋은 얘기네.
0: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또 가사도 한두 번 들으면 금방 외우잖아.
1: 이야, 다 갖췄네. 박자 네. 타고났지.
0: 그러니까 좀 노래를 조금 소질이 타고난 것 같아요.
1: 오, 아, 그러니까 형부께서 진짜 잘 고르신 것 같아.
0: 아니, 저희 오빠도 원래 네. 배우 노래를 잘하니까.
1: 오.
0: 이제 식구가 잘하니까. 이제 처제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계기가.
1: 와 그랬어요? 집안이 온통 음악적으로.
0: 예, 형부가 경찰학대에 그 군인 그
1: 밴드, 아, 군학대였어요?
0: 군학대 출신이라.
1: 와 예. 그러셨구나. 오, 그럼 이쯤에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를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유미 씨의 곡 사랑은 바람이었나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노래를 그 작곡
0: 예,
1: 해주신 거예요?
0: 예, 하신 분.
1: 오.
0: 서울에 지금 고조홍님이라고 계십니다.
1: 오, 그러시구나. 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고유미 씨의 곡 사랑은 바람이었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고유미 가수는 김재 씨 장애인 정보 문화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고유미 씨.
1: 네.
0: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또 젊었을 때 네. 그 한국에서 노래하다가 일본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1: 예, 그때 당시는 80년도라 좀 들어가기가 힘들었죠. 비자 받으려면.
0: 예.
1: 막 소양가 그 저기 교육을 소양 교육을 막 6시간씩 받고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0: 와.
1: 80년도에 쇼맨으로
0: 아, 쇼맨으로
1: 예, 무용단 뭐 여럿이 한 20, 30명씩 들어가 갖고 그 큰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 가수들하고 같이.
0: 오, 그때는 주로 어떤 노래?
1: 한국 노래 말하자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딱 가보니까
0: 네.
1: 뭐 이별 돌아와요 부산항에
0: 네.
1: 이런 노래가 많이 알려지긴 알려졌더라고요. 오. 대전 브루스 같은 거.
0: 네네. 옛날에 진짜 많이 불렀죠.
1: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국 노래 부르고 일본 노래 배워서도 이제
0: 아,
1: 한국
0: 부르시고.
1: 노래를 일본 말로.
0: 아 일본 말로.
1: 네. 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이유기도 금방 이유잖아요.
0: 네.
1: 막 이어갖고 부르고 그랬습니다.
0: 오, 어때요? 생활은 좀 괜찮았어요?
1: 예, 네, 뭐, 좋죠. 원래 선진국가였으니까 옛날에 한번 신기했죠. 모든 게 다.
0: 아, 신기했어요?
1: 예. 네.
0: 오, 먹는 것은 괜찮았고?
1: 먹는 거는 힘들었습니다. 모든
0: 왜요?
1: 음식이 달아.
0: 아, 그래요?
1: 예. 네. 그리고 가갖고 하루 종일 굶었다가 이제 한국 식당 가서 좀 비빔밥을 시켜 먹으면은 그나마 조금 먹고 그래도 아. 달아 일본 사람 이 입에 맞춰갖고
0: 아.
1: 그걸 했기 때문에 많이 달더라고 일본.
0: 뭐 생선 요리가 많이 있지 않나요?
1: 생선 요리도 많고 라면도 많고 우동도 많고.
0: 아. 다 많네.
1: 예. 라면도 여러 종류.
0: 네.
1: 그때 당시는 뭐. 한국은 라면이 좀 한 가지밖에 없었죠.
0: 네, 맞아요.
1: 거기로 뭐 라면을 삶아갖고 냉으로도 하고 막 좀 아무튼 느끼한 종류가 많아요 좀.
0: 아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1: 네.
0: 어 음식 때문에 좀 고생하셨겠네.
1: 좀 고생을 했죠 처음에.
0: 네. 어 돈은 좀 됐어요?
1: 그때 당시 우리나라 3배.
0: 3배? 오.
1: 4배, 3, 4배
0: 정도. 3, 4배. 오.
1: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갔죠.
0: 어제 그때 돈 다 어디다?
1: 그런 거는 이제 사생활이니까 좀 안 좋은 데 썼으니까.
0: 아 그랬어요?
1: 예.
0: 아 금이라도 좀 샀으면.
1: 돈 벌었죠.
0: 아, 돈 벌었죠. 아 그러시구나.
1: 사놨으면은 지금 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 누구도 모르.
1: 내가 어리니까 돈 잘 버니까 마냥 잘 벌을 줄 알고 그냥 막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0: 아
1: 그렇게 그때, 되더라고.
0: 아, 예.
1: 또 일본 가면 또 빠찌꾸가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0: 아. 아, 그런 것도 오셨어요?
1: 그럼요, 아, 유혹을 하는데.
0: 아, 유혹을 하는데. 아, 좋은 거 다 하셨네.
1: 뭐, 지금,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봐갖고. 이제, 놀러 가는 것도 에. 귀찮고.
0: 예.
1: 왜 그러냐면, 이제 어렸을 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지방마다 다 스탠드바
0: 응?
1: 다지면서 노래를 했으니까.
0: 예.
1: 한국도 거진다. 이제 구경은 많이 해봤죠. 가가고. 이제 작은 데만 못 가보고 큰 시나 이런 데는
0: 예.
1: 도시는 이제 웬만한 데 다 가봤죠.
0: 오, 성인 어떤 그 스탠드바
1: 예.
0: 이런 데는
1: 예.
0: 뭐 거의 국내에 있을 때도 가보고.
1: 예. 뭐 어렸을 때는 군인면도 많이 가고.
0: 예. 어렸을 때라면 몇 살 때 그때가?
1: 그러니까 20대 때.
0: 와.
1: 그때는
0: 진짜
1: 군인문들 군인문 전방 많이 갔어요.
0: 완전 애기네 애기 20대면.
1: 그때는 이제 38선 저는 철책 안에.
0: 예.
1: 거기 이북 38선 철책 안에
0: 네.
1: 거기 꼭대기 GP까지 올라가서 공연해봤어요.
0: 와 그래요? 어떻게 네. 그렇게 오락이 와가지고 거기를?
1: 거기는 서울에서 프로덕션에서 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군인문
0: 네.
1: 하루 일당이 뭐 6만 원이니까
0: 네.
1: 그때 당시 한 번 가는데 6만 원.
0: 오.
1: 한 번에 가는데 6만 원.
0: 네.
1: 근데 이제 거기 그 백골 부대.
0: 오.
1: 3사단.
0: 아, 그래요?
1: 원통.
0: 와.
1: 거길 철책 안에를 이제 가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0: 예.
1: 그래서 지금 이제 못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 그럼 가보죠. 뭐, 그래갖고 이제 갔더만, 군복을 딱 입히고.
0: 네.
1: 군인들이 그냥 옆에 딱 서고 하얀 국기 딱 달고, 완전 하얀 거 뭐 다 채우고.
0: 네.
1: 3편 철책 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군인들은 객값 3만 원 나지만 가수들은 뭐 국립묘지? 예.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예, 예, 예. 38선 안에 가서 잘못되면 예. 가수들은 국립묘지로 안착됩니다.
0: 이야.
1: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덜렁거리고.
0: 지금 국립묘지가 문제예요. 지금 사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1: 그러니까 38선 철책 안에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0: 예.
1: 이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옆에는 다 낭떠러지더라고요.
0: 와, 그래요? 아니 왜 거기서 노래를 해야 돼?
1: 그때 당시는 이북하고 예. 300m인가
0: 예.
1: 700m 그 거리밖에 안 돼요.
0: 예.
1: 그러니까 이북 그 나가는 마이크하고 점매 갖고
0: 아,
1: 노래를 시키더라고.
0: 예. 아 그쪽으로
1: 이제
0: 저쪽
1: 전파를 시키는 거야 거기로.
0: 아 그래서 이제 선전이네.
1: 예. 그 올라가는 데는
0: 예.
1: 뭐 지오피라고 거기는 지피라고 그러고 꼭대기는 지피래요.
0: 아
1: 근데 가봤습니까? 나보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래. 나 지피 올라가봤어. 그러면 지피는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닌데 무슨 말이냐고.
0: 네, 오 그러죠.
1: 네, 그래서 아니 진짜라고 구경 가봤다고 철책 안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면 진짜로 믿더라고.
0: 오.
1: 처음엔 안 믿더만.
0: 네, 처음엔 안 믿지.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니까 그래서 하니까 이제 믿는 거지.
1: 네, 그러면서 이제 군인은 이제 거기 막 2사단, 3사단, 12사단 다 얘기를 해줬잖아. 내가 공연 간대. 5사단, 8사단, 8군단 막 이런 데 다.
0: 아니, 공연 한번 가가지고.
1: 군인은 하루는 이 부대 가고, 네. 하루는 저 부대 가고.
0: 오.
1: 그랬으니까 많이 갔죠, 거기는.
0: 오.
1: 양구, 원통,
0: 와.
1: 철원.
0: 오.
1: 거기 5사단은 한탄강이 있는데.
0: 와. 아니, 군인들이 진짜 좋아했겠어요.
1: 예, 아니,
0: 그때는 또 같은 나이 때네요.
1: 예.
0: 군인들이랑이.
1: 그러죠.
0: 오, 그렇구나.
1: 예.
0: 어, 그래도 군인들이 또 볼 때는 연예인에다가 또 이쁘장 해가지고 또 여자분이랑 노린 게 얼마나 좋아.
1: 그때는 더 이뻤어요.
0: 아, 지금도 예쁘세요.
1: 그때는 그냥 쬐끈해갖고 더 이뻤는데 이제 나이가 예. 먹다 보니까.
0: 아, 지금도 아유. 예쁘시구만, 뭐. 이야.
1: 옛날이 그립고 좋더라고. 그게 추억이 많이. 그게 진짜 군인 문단인 게 아 보람된 일이구나. 그것도 많이 느껴요. 나 그... 국립묘지까지 갈 뻔했잖아요.
0: 아 그랬어요. 안 가길 잘했어요.
1: 그러니까 막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0: 네.
1: 수톱을 딱 시키더라고.
0: 네.
1: 이 철책 안에 이북하고 이, 거기가 있잖아요. 숲이 올라가는데
0: 네, 네, 네.
1: 거기서 사람이 보인다고.
0: 네.
1: 막 수톱을 시켜갖고 우리 막. 이북 넘어온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총으로 막 겨누고 막 그래서 참.
0: 어, 아이고 스릴 있네요.
1: 스릴 있는 게 그때는.
0: 예. 죽냐 사냐.
1: 죽냐 사냐.
0: 이것이 문제로다.
1: 그럼요. 내가 국립묘지 가나 이랬더니.
0: 예. 와 그런 또 추억도 있네요.
1: 예. 오. 옛날에는 이제 가수가 많이 없었으니까.
0: 그죠. 와 정말. 옛날에 가수 하신 분들이 정말 또 실력도 많이 있잖아요. 직접 오선지에 그려가지고 악보 보면서 하고. 요즘에 엘프로 막 하니까.
1: 요즘에는 뭐 MR, 네. 엘프, 네. USB 그거로 많이 하니까.
0: 네.
1: 지금 가수들은 뭐 거저 먹기지 뭐.
0: 그니까.
1: 우리는 맨날 그냥 밴드하고 이렇게 밴드에서 뒤에서 공연에 뭐 막 틀린, 박자 틀리면 욕도 먹고.
0: 에 그때는 정말 어, 힘들죠. 오로지 악보 보고 해야 하니까.
1: 그럼 그냥 열심히 그냥 이 요즘 연습했느냐고 진짜 예. 목청 터지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0: 오 하루에 얼마큼 연습했어요?
1: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거 듣고 있었어 귀에.
0: 아 시도 때도 없이 네, 그냥 오래 외워야고 하니까. 오
1: 가사를 외워야 되고.
0: 예. 또 리듬도 타야 하고.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음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음만 알으면 노래는 그래도 가사만 이런 거 다 할 줄 알잖아요.
0: 예, 예. 옛날에는 진짜 밴드로 하니까 모여가지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럼 연습 어디서 해야 돼요?
1: 그거는 개인 연습이 없어요.
0: 아오.
1: 그냥 예. 우리가 이제 자기가 그냥 음정만 잘 정확히 가사 전달만 노래는 가사 전달이 중요하잖아요.
0: 예.
1: 가사 전달만 정확히 해라고 하고 이제 밴드가 드럼이 이제 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드럼이 잘하는 분이
0: 예.
1: 맞아야
0: 예.
1: 따라가니까
0: 네.
1: 일단은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죠. 지방.
0: 오.
1: 그때는 이제 지방에서 와갖고 한 시간씩 그 밴드랑 맞춰보고.
0: 예.
1: 1, 2부, 2부, 3부, 어떤 때는 3부까지 있고. 노래 6곡, 2곡씩.
0: 오.
1: 2시간 쇼하니까 무용도 있고, 뭐, 스트립 쇼도 있고, 막, 그러니까.
0: 네.
1: 민요가수, 팝가수, 가요가수.
0: 네.
1: 그냥 뽕짝가수.
0: 뽕짝가수. 오. 또 재미도 있었어요. 예?
1: 재밌었죠 옛날에.
0: 예, 젊으니까.
1: 예.
0: 예.
1: 노래가 좋아서 했으니까 재밌게 예. 즐겁게 한 거죠.
0: 힘들 때는 언제 했어요?
1: 힘들 때는 이제 뒤에서 이제 밴드 분들한테 욕 먹었을 때.
0: 안 내가 맞다고?
1: 왜, 내가 왜 노래를 못했을까?
0: 예.
1: 뭐 지금은 뭐 내가 지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참 거저로 노래한다. 그냥 네. 자기만 혼자 연습하고 MR에다 맞춰서
0: 네, 네.
1: 뭐 그때는 맞춰보는 게 어딨어.
0: 예, 네, 없죠.
1: 예, 열심히 해서 그냥 네. 그 무대 그 밑에서 맞춰보는 게 단데.
0: 그러니까. 오.
1: 그럼 또 저는 특히 또 형부가 트럼펫이 전공이라 네. 브라스 다이를 많이 그려줘요.
0: 아.
1: 그 뭐냐. 지방 저기 밴드분들은 어렵다고 막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
0: 오.
1: 그게 그냥 올겐, 기타, 뭐 베이스 이런 것만 해줘야 그렇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0: 네.
1: 트럼펫, 트럼본, 색스폰, 테너 이거 막 그냥 악보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막 네. 어렵게 하니까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0: 악단들이 악단들이.
1: 네, 악단들이.
0: 네, 맞아요.
1: 악보 좀 쉽게 좀 그려갖고 다녀라 막. 근데 본인이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전공이니까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리는 거야.
0: 예. 오, 가수가 직접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1: 없죠.
0: 없죠. 예. 그러니까
1: 남의 노래를 에. 내 노래도 아닌데 에. 남의 노래를 내 키에 맞춰서 하려니까 키가 틀리니까
0: 어렵지.
1: 못하지.
0: 예. 그러니까 악보 그리는 분의 그 어떤 악기를 하고 있냐가 또 중요했네요.
1: 예, 예. 예. 맞아요. 오,
0: 예. 그분의 기준으로 그려주니까. 예. 원래 악단이 합주하면 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자기 색깔을 많이 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하기 좀 힘들거든. 좀 가수를 받쳐줘야 하는데 좀 그런 게 옛날에는 좀 작았지. 옛날에는. 오.
1: 그래도 뭐 그게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하고 예. 돈도 그냥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가볼 때 다 가봤고 하여튼 국립묘지까지는 안 갔지만 예. 갈 뻔했고.
1: 예, 전국 예. 뭐 최전방까지 다 가보고.
0: 예, 일본까지 뭐.
1: 예.
0: 오, 야.
1: 일본까지 가보고.
0: 정말 잼나게 사셨네.
1: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진짜로.
0: 예. 그럼 이쯤에서 고유미 씨의 두 번째 선곡 소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록도는 어떤 의미예요, 이 곡이?
1: 이 소록도는 저기. 그 환자 예, 거기다 예, 해놓고 근데 이 작곡하신 분이 자기 친구 기자분이에요. 옛날에 중앙일보 기자였던
0: 네,
1: 분인데
0: 네, 네.
1: 친구분 엄마를 거기다 모셔놓고 나오면서 시로 쓴 거예요. 이게 배
0: 아,
1: 안에서
0: 아,
1: 그리고 내가 이거 80 이거는 이 노래는 80년도에 내가 테이프로 낸 곡이에요.
0: 아,
1: 무언의 이별하고 이 노래가 두 곡이 있는데 80년도에 테이프로 네. 3천만 원 들여서 낸 거예요. 이게
0: 와
1: 그때만 해도 거긴 섬이니까 함부로 갈 수도 없는 적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곡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곡이 소록도의 뜻도 아 네, 그런 데만 네. 있구나 했는데 나보고 고유미 씨 그 본인이 소록도라는 노래를 하는데 왜 소록도가 됐는지 의미를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서 글쎄요 나는 그냥 소록도 섬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랬더니
0: 네.
1: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보면은 소록 그 작은 사슴
0: 예.
1: 사슴 모양으로 돼갖고 그게 소록이라고 진 거래요.
0: 네.
1: 그러니까 대록은 큰 사슴, 작은 소록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 섬이 소록도 작은 이 사슴 모양이라 소록도라고 진 섬이라 그러더라고요.
0: 오,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1: 네.
0: 오. 그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고유미 씨의 곡 소록도 잘 들었습니다. 그 소록도 얘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슬프네요.
1: 예, 이게 80년도에 내가 테이프로 낸 거는 슬로우곡이었어요.
0: 예.
1: 슬로우곡이었는데
0: 예.
1: 이제 요즘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빠른 거를 원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0: 네네.
1: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빠른 게 좋겠죠. 느린 거보다. 근데 이제 조용한 거 들으면 더 슬픈데 그나마 이거는 좀 빠른 저기라 좀 행사 때문에 이거를 다시 만들었어요.
0: 아, 그래서 내가 예. 그 얘기하시기 전에 예. 그 노래 딱 들었을 때 이게 슬로우가 어울리는데 아, 리듬이 이게 좀 그렇다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1: 예.
0: 아, 진짜 그렇구나.
1: 예.
0: 여기 나면 노래가 그 창법이 좀 여운을 계속 남기면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와, 슬로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1: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네. 이제 테이프니까, 80년대에는 테이프니까 한두 곡을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네.
1: 그러면 이제 저작권료를 막 남의 노래를, 다른 분 노래를 거기를 넣으려면은 막 저작권료가 막 1,000만 원씩 어떤 거 비싼 거는 1,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작사, 작곡비 같은 게.
0: 와. 그니까요.
1: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작곡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나 그러면 좀 싸요. 그래서 이제
0: 네.
1: 노래를 한 10곡, 내 노래 2곡, 그래갖고 테이프를 한 판에 이제 10몇 곡이 들어가야 되니까.
0: 네.
1: 테이프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슬로우고 무언의 이별 이거하고 2개. 그걸 냈는데.
0: 예.
1: 그때는 이제 뽕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해갖고 실패를 했습니다.
0: 아.
1: 돈 몇 1,000만 원 들여갖고.
0: 진짜 그때는 정말 돈이
1: 예.
0: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1: 예.
0: 더군다나
1: 집안채값이에요.
0: 예. 그때는. 그때는 진짜 집안채값이죠. 예. 옛날에 집 뭐 그렇게 안 갔잖아요.
1: 예. 에휴,
0: 와.
1: 2,500만 원이면 주택 예. 하나 샀어요.
0: 예, 예. 그랬어요 옛날에. 예. 참 슬로우를 해서 참 방금 뭐 실패하셨다고 그랬는데
1: 예.
0: 하여튼 못 건졌다는 거죠.
1: 그렇죠.
0: 아, 근데,
1: 그때는 왜 이렇게 이제 뽕짝 이렇게 해기가 싫은가 몰라.
0: 젊었은 게.
1: 예.
2: 젊어서 그렇지.
1: 그래갖고 죽어도 고집해갖고 이거를 전부 노래가 이제 느린 노래만 집어넣은 거야. 슬로우 노래만.
0: 예.
1: 그래갖고 실패를 했습니다.
0: 네. 근데 하여튼 표정은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후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1: 예, 후회는 안 해요.
0: 말씀만 실패했다고지.
1: 네. 아니, 이제 내가 노래를 저기 돈을 버렸어도 후회는
0: 예.
1: 안 해요.
0: 예, 예. 아니. 그 먼저 얘기를 듣고 들어서 그런가
1: 예.
0: 아니, 좀 너무 뭐, 좋았어요.
1: 뭐 저기 그 고흥 가서 소록도 100주년 기념 때 가서 소록도 노래도 해주고
0: 네네.
1: 그런 하고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손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0: 예.
1: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변했지만
0: 네 맞아요.
1: 예.
0: 옛날에 무서워서 못 갔지.
1: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제 우리를 가서 악수도 하고 막 만지고 이쪽으로 오고 오시라고 하고 예. 화장실도 막 데려다주고 했어요. 안 웃는다 그러더라고.
0: 아 그래요?
1: 옛날에나 그랬지.
0: 예.
1: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그랬지.
0: 예.
1: 지금은 괜찮다고.
0: 예.
1: 불과 뭐 15년 전, 20년 전 얘기지요, 그게.
0: 네, 아 진짜,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
1: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아 참.
1: 지금 내가 김제에
0: 박수 드립니다.
1: 네, 여기 있으면서 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는 편이지 옛날에는.
0: 네.
1: 그냥 노래만 해라 다녔어요, 사실.
0: 옛날에는
1: 노래 인생 40년.
0: 예, 오. 아니, 가수니까 노래만 하셔야지.
1: 예. 아니, 또 지금 노래가 지금 밥 먹고 못 살잖아요.
0: 네. 요즘 밥 안 먹고 라면 드시고 사시는 것 같아.
1: 그러니까 요즘에는 밥도 못 먹어. 에. 노래 불러 갖고 회사가
0: 맞아요.
1: 좀 많아도 가수를 이제 지역 가수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0: 네. 가수로 돈 벌기는 뭐 정말 저 위에 몇 분 아니면 힘들잖아요.
1: 그러죠. 이제 유명한 스타분들만 좀 돈 벌지.
0: 네.
1: 무명 가수들은 완전히 진짜 배고파요.
0: 배고파.
1: 네.
0: 맞아요. 앞으로 고현미 씨가 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바램. 앞으로.
1: 바램은 뭐 이제 건강한 게 최고죠.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0: 건강.
1: 60이 넘었으니까.
0: 예. 60이 그래. 넘었어요?
1: 예.
0: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1: 어려 보이죠?
0: 예, 어려 보여요. 나 들어올 때 반말하려고 그랬거든.
1: 사람들이 나보고 예. 호랑이띠라고 하면은 74년 호랑이 그러면 네, 그리고 말아요.
0: 아, 그래요? 예. 아니, 또 관리를 잘 하시고 오셨나 봐.
1: 근데 몸이 말해줘요. 오. 행사 가서 노래를 하면은 이제 빠른 노래를 옛날에는 그냥 정 무대를 막 휩쓸고 다녔는데 이제 못 뛰겠더라고. 오. 숨이 차갖고.
0: 숨이 차가지고.
1: 아, 이게 몸이 말해주고 내가 네. 노래할 때 음이탈이 가끔 돼요.
0: 예. 그래서 못 야, 잡아주니까.
1: 예. 예. 힘을 꽉 주고 예. 노래를 해도 음이탈이 이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 아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이제 노래를 그만할 때도 됐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0: 생각만 들지 계속 호시하지.
1: 아니 이제 적당히 나올 때까지 했는데 예. 아유, 몇 년을 아니면 못 될 것 같아.
0: 대부분 몇 년 아니도 다 10년 이상 해요.
1: 근데 70 넘어갖고는 못하지.
0: 나도 봉사하셔야지.
1: 아유, 내가 봉사받을 나이.
0: 봉사받을 나이요?
1: 내가 와. 70 넘으면 내가 케어받을 나이고 내가 봉사받을 나이에 내가 힘드는 건 그렇잖아요.
0: 아주 현명하십니다. 네. 아우, 아우, 아유, 예. 앞으로 그냥 꿈, 바램은 건강이다?
1: 예,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 이제 건강하게. 네. 예, 예. 예. 죽을 때까지 건강만 아니면 그 체력만 이제 그것만 받쳐주면은 네. 된다 싶어요. 네. 돈도 필요 없고 사실은 네. 건강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0: 네,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네. 또 그러실 거예요. 보니까 건강에 넘쳐.
1: 아니 내가 익산 내려올 때 몸이 안 좋아서 5년 동안 노래를 못했어요.
0: 아 그랬어요?
1: 건강 챙기느냐고. 오,
0: 어떻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니면
1: 그러니까 그 배체드 그 희귀병이 있어갖고.
0: 그러셨어요?
1: 예. 네.
0: 오. 아주 좀 쉬었다가.
1: 그거를 그냥, 돈 벌어갖고 거기서 다, 그것도 병원비로 다 쓰고.
0: 오.
1: 그리고 또 다시 못 고치니까 이제 또 다시.
0: 벌어야 쓰겠네.
1: 벌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게도 차려갖고 지금 벌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좋았습니다. 아주 이제 재밌고 모처럼 나오니까 생각보다 재밌네요.
0: 생각보다 재밌어요. 오 네. 옛날 또 지나왔던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네, 하니까. 예 네. 예. 네, 네.
1: 아유 옛날에 이제 한 얘기를 또 이런 데 와서 또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0: 네, 아 다행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활동 계획이라보다도 저는 이제 이 김제 정보문화협회 홍보대사로 있으니까 거기서 장애인 협회에서만 열심히 이제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거기만 해야지.
0: 예.
1: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이제 그것뿐입니다. 열심히
0: 아,
1: 하는 거.
0: 예, 열심히 하고 봉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죠.
1: 예.
0: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유미 씨도 음악의 감동이 일상에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고유미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고유미 씨의 목소리로 이 동화의 훨훨훨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고유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향 깊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복잡했던 생각이 잠시 멀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살면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괜찮은 척하면서 삼켜버린 서운함.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사는 것처럼 쉽게 지쳐버립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저런 흔적이 남습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가 오래 남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복잡한 생각을 더 채우기보다 생각의 꼬리를 잠시 덜어내고 좋은 음악 한 곡에 마음을 맡기면서 조금 천천히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조금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도 잠시 미루어 두시고요. 마음 한쪽에 걸려있던 생각도 잠시 내려놓아 보시고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일상의 중력을 잠시 벗어나는 시간,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 매니저 홍정숙입니다. 오늘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름 하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엄마. 이 두 글자는 참 많은 시간과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고 밥 짓는 냄새도 있고 나를 부르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밥 먹었어? 늘상 듣는 참 평범한 말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오늘 하루 힘들지는 않았는지, 그 짧은 한마디 안에 그런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에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밤편지.

오늘의 책상. 책상 위 한편의 글을 소리에 담아보는 시간, 오늘의 책상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걱정하면서도 괜히 퉁명스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와 자식 사이에는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상 위에 올려진 수필은 림태주님의 글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림태주님의 글을 따라가며 자식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어머니의 편지 림태주.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 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 하는 게 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이랑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는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이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고 온 도라지 꽃들이 물이 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극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도량이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에는 강에 나가 제첩 한 수쿠리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무쇠 솥에 삶아 추어탕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물을 썰어 칼칼한 동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네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옆편네들은 지 새끼들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이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어미를 용서하거라.

부박하기 그지없다. 내가 어미 사는 것을 보았듯이 산다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게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비 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낙비가 들이닥친다. 나는 새벽마다 물 한 그릇을 올리고 촛불 한 자루 밝혀서 천지신명께 기댔다. 온수소관의 변덕을 어쩌지 못해도 아주 못 살게 하진 않을 거라고 믿었다.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는 물살을 따라 같이 흐르면서 건너야 한다. 너는 네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내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너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어미처럼 애태우며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내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의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뒤를 고를 때는 채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뒤는 자세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란다. 억척 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홍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도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줘서 고맙고 염치 없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살았을까요? 우리 자식들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서 조금씩 멀어지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림태주님의 수필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안세아의 I love you 그리고 양희은과 악동 뮤지션의 노래 엄마가 딸에게를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라디오 밥상 엄마의 콩나물국은 참 이상했다. 맑은 국물에 송송 썬파가 푸르게 떠있고 하얗게 콩나물 몇 가닥이 하얀 사기 국그릇 밑바닥에 잠겨있던 국. 정말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아직 그 국맛을 기억한다. 어릴 땐 몰랐다. 그게 왜 기억에 남게 되었는지. 아침마다 엄마는 늘 먼저 깨어 있었다. 밖은 아직 어두운데 부엌불은 켜져 있었고 냄비 안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나는 늘 비몽사몽한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았다. 엄마는 말없이 국그릇을 밀어주었다. 어서 먹어 늦겠다. 담백하고 건조한 말투였는데 이생하게 따뜻한 말처럼 들렸다.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있었다. 공부하기 싫은 날도 있었다. 친구랑 미묘한 신경전으로 기분이 별로인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엄마는 밥상에 빨간 고춧가루를 푼 콩나물국을 올려두었다. 엄마는 묻지 않았다.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대신 뜨끈한 국 한 국자를 더 퍼주었다. 그땐 그게 그냥 엄마인 줄 알았다.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엄마는 늘 있는 사람이고 늘 밥을 해주는 사람이고 늘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엄마의 피곤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도 졸렸을 텐데,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이 있었을 텐데, 나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엄마, 안 힘들어?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엄마는 참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 새벽마다 일어나 가족 아침 챙기고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 엄마는 늘 괜찮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조용함 속에 얼마나 많은 피곤함과 걱정이 숨어 있었는지. 세월이 지나 나도 어른이 되고 나서야 엄마의 새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지. 누군가의 하루를 챙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제서야 알게 됐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다. 혼자 살기 시작하고 나서 아파서 끙끙 앓던 날이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국 냄새가 퍼지는 순간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 눈물이 났다.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건 콩나물국 맛이 아니었다는 걸. 그 구간에 들어있던 엄마의 시간, 엄마의 새벽, 엄마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를 살린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었다. 값비싼 음식도 아니었다. 그냥 매일 아침 조용히 끓고 있던 국 한 그릇. 엄마의 콩나물국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아주 오래 지나서야 비로소 자기를 살린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 같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콤 흔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0: 콩나물국 어릴 때는 너무 흔해서 그 맛이 특별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 그 평범했던 국 한 그릇이 더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졸린 눈으로 밥상에 앉으면 국 다 식는다 얼른 먹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와 라는 엄마의 인사였다는 것을요. 음식에는 맛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담기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한 숟가락만 먹어도 오래전 어느 날의 밥상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오늘의 라디오 밥상은 세상에 너무 평범하지만 누구에게는 너무 특별한 음식, 엄마의 콩나물국이었습니다. 하트라인. 누구에게 꼭 전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한마디에 떨리는 이런 목소리가 때로는 글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하트라인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그 마음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어떤 목소리가 우리 마음에 도착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엄마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손이 참 많이 가는 귀여운 팔불출 스타일인데요. 평소에도 텐션이 높은 편인데 기분 좋게 술이라도 한잔 할 땐 정말 하이 텐션이 되고 했던 말도 하고 힘듭니다. 그럴 때 저희 아빠는 옆에서 항상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시지만 그래도 그 장단을 다 맞춰주는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정말 좋아요. 엄마의 이 팔불출 기질이 가장 빛을 발했던 건 제 결혼식 날이었는데요. 제가 결혼식 며칠 전부터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엄마, 내 결혼식 축사는 무조건 3분 컷이야. 제발 길게 하지 말고 3분 안에 끝내야 돼. 알겠지? 근데 그때 엄마가 벌써 10분, 15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셨고 저는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끝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은 당일에 엄마는 장장 10분이나 축사를 했습니다. 3분이 넘어갈 때쯤 속으로 아, 엄마 제발 하면서 중간에 끊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객석에 있던 제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면서 저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다 울었습니다. 몇 번의 결혼식을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울 일이 없겠다 했던 제 친구들이 다 펑펑 울어서 축가가 망했어요. 축가 부를 때도 애들이 다 울어서 결혼식 끝나고 네 친구들 노래 정말 못하더라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저희 엄마가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준 그 일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좋은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났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 남편이 아빠보다 한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빠가 그렇게 좋은 남편일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저희 엄마가 옆에서 그만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남편이 2% 부족한 건 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엄마는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요.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엄마한테 꼭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엄마,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를 만들어줘서 고맙고, 내 결혼식 때 세상에서 제일 감동적인 10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빠랑 알콩달콩 건강하게 잘 지내줘.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쁘게 신랑이랑 잘 살아볼게. 사랑해.
0: 네, 오늘 사연은 나인정 님이 어머님께 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연을 듣는 동안 이 가족의 단란한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던 마음도 이렇게 목소리로 꺼내놓는 순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별 하나가 되어 오래오래 따뜻한 빛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귀여운 나인정 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델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Make you feel my love.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오래 지켜주는 것들은 어쩌면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무심히 건네받았던 밥 한 끼, 집을 나설 때 들었던 조심해서 다녀와 하는 한마디, 그리고 늦은 밤 걸려온 밥은 먹었어? 하는 전화 한 통. 그때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리만큼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들려옵니다. 아마 사랑은 거창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밥 한 그릇이 되고 짧은 안부가 되고 기다리는 불빛 하나가 되어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지내? 밥은 먹었어? 그리고 조금 용기가 난다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이 되어 건네진다면 비로소 누군가의 따뜻함과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무거운 마음 하나쯤은 이곳에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따뜻한 기억 하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중력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지금까지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 매니저 홍종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만큼 악기도 소리도 다양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또한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의 이름만큼이나 정말 많이 있죠. 어떤 연주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드러난 몇몇 음악가의 뒤엔 무수히 많은 음악가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북미 대륙의 로키산맥, 캐나다의 깊은 산골마을이지만 아름다운 호수와 전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밴프에서 열리는 실내악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장엄한 산과 에메랄드빛 풍광에서 만난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이름의 연주자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심 가득 담은 B급 클래식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은 로키산맥의 맑은 공기만큼 상쾌한 걸음을 음악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밴프 센터에서는 3년에 한 번 세계에서 상금이 가장 큰 현악 사중주 콩쿠르가 열리고 콩쿠르가 없는 해에는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올해는 페스티벌 해였고요. 9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8번의 연주회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중 마지막 날 만난 노르웨이와 스웨덴 출신으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인 오프스 13의 연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이들은 베토벤을 연주했는데 오늘 들으실 음원은 4년 전 같은 산에서 녹음된 다른 곡입니다. 브람스 현악 사중주 시단조 작품 번호 51번, 2022년 9월 1일 캐나다 밴프 센터에서 있었던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있었던 연주입니다. 브람스가 20회 넘게 고쳐 쓰다가 40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내놓은 첫 사중주입니다. 그 가운데 2악장 로만체입니다.

브람스 현악 사중주 1번 시단조 작품 번호 51번 곡 번호 1번 2악장 로만체였습니다. 이 사중주단은 2014년 오슬로의 바라뚜의 음악원에서 10대 4명이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2번 A단조 작품 번호 13번 영어로 String Quartet No. 2 in A minor Opus 13에서 가져왔습니다. 넷이 처음으로 함께 연주한 곡입니다. 멘델스존이 18회 쓴 작품을 10대 무렵에 네 사람이 붙들고 있었고 그 곡번호가 그대로 팀 이름이 되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의 소노코 미리안 벨데, 제2 바이올린 에드바르 에르달. 두 사람이 노르웨이 출신이고 창단 멤버입니다. 비올라 알빈 우시에르비와 첼로 다니엘 토렐은 스웨덴 사람이고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스웨덴 노르웨이 사중주단으로 불립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도 잠시 소개하자면 벨데는 1736년산 스트라디바리를 씁니다. 안델스 스베우스 자선기금에서 빌려준 악기입니다. 에르달은 1751년산 과다니니를 덱스트라 무지카에서 빌렸고 토렐의 1772년산 갈리아노 첼로는 예르노케르 재단 소유입니다. 네 사람 가운데 셋이 재단이 맡긴 악기로 연주합니다. 북유럽이 젊은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베르타보 쿼르텟의 베리트 카르다스와 비에르그 루이스에게 정기적으로 배웠고 에벤 아르테미스 모자이크 사중주단의 마스터 클래스를 거쳤습니다. 2022년 밴프 콩쿠르에서는 방금 들으신 브람스로 낭만 라운드를 치렀고 결선에서 베토벤 현악 사중주 13번, 비플랫 장조 작품 130번,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20번, 곡 번호 13번, 비내림 장조를 연주해 2위에 올랐습니다. 상금이 100만 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봄에는 유서 깊은 런던 위그모홀과 프랑스 보르도의 국제 사중주 콩쿠르에서 나란히 1위를 했고, 올해 보를레티 부이토니상과 BBC 뉴 제너레이션 아티스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레퍼토리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모차르트와 바르톡, 슈베르트 같은 중심 작품을 하면서 그리고와 스텐한마르, 타로디와 비스트로엔 같은 북유럽 작곡가를 꾸준히 무대에 올립니다. 노르웨이 민속 음악가들과도 함께 연주합니다. 첫 음반은 그리그의 현악 사중주 1번 G단조 작품 번호 27번과 첫 음반은 그리그의 현악 사중주 1번 G단조 작품 번호 27번과 멘데스존을 묻고 마지막엔 유명한 그리그의 페르귄트, 솔베이지의 노래를 편곡해 연주했습니다. 그럼 같은 곡의 마지막 악장을 이어 듣겠습니다. 브람스 현악 사중주 1번 시단조 작품 번호 51번 1번 4악장입니다. 1악장을 열었던 시단조의 주제가 마지막에 다시 돌아옵니다.

뱀프에서 만난 또 다른 연주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날 프로그램의 첫 곡을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한국계 미국인인 리비아 손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코네티컷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한국에서 뉴욕 근교로 이민한 가정이고요. 어머니는 첼리스트였고 버나드 그린하우스에게 배우려고 한국에서 뉴 잉글랜드 음악원까지 건너왔습니다. 외가 쪽이 전부 음악가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4살 무렵 부모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화면에 바이올린이 나왔고 저걸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크래커잭 과자 상자와 자였습니다. 7살에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들어가 도로시 딜레이와 강요에게 배웠습니다. 8살에 첫 무대에 섰고 13살에 예후 디베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70개가 넘는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미국 공영 라디오 퍼포먼스 투데이는 그녀를 닷새 동안 상주 아티스트로 불러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2005년부터 스탠퍼드 음악과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그녀의 화려한 이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주를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리비아 손은 국소 이긴장증을 앓았습니다. 연주자에게 오는 병인데요. 왼손 손가락 두 개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손가락 10개로 하던 일을 8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스탠퍼드의 동료 작곡가 마클 애플바움은 그 시기에 그녀를 위한 곡을 썼습니다. 2022년작 More Words. 미리 녹음된 바이올린과 무대 위의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이고 헌정사에는 그녀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곡은 왼손 손가락 두 개만으로 연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쓸수 있는 것이 둘뿐인 사람을 위해 둘로 충분한 음악을 만든 것입니다. 제목처럼 더 많거나 더 적거나요. 이 곡은 무대에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사람인데 스피커에서는 같은 악기의 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연주자는 자기가 이미 남긴 소리와 마주 앉아 연주하게 됩니다. 제가 그 홀에서 들은 연주는 지금 온라인에 공개되었진 않습니다. 음반도 없고요. 한 사람을 위해 쓰인 곡이 그 사람 무대에서만 존재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대신 그와 같은 자리에서 태어난 다른 곡을 듣겠습니다. 조너선 버거의 Sink or Swim,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변주곡입니다. 이곡 역시 리비아 손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계 미국 민요의 한 대목이 주제이고 제목은 가라앉든 헤엄치든이라는 뜻입니다. 네 개의 악장 가운데 앞에 두 악장을 듣겠습니다. 1악 몰토 칸타빌레는 조용한 도입이 거친 카덴자로 뒤집혔다가 다시 처음의 노래로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2악장 리솔루토는 그 거친 음영을 처음부터 앞세우고 밀고 나갑니다. 2007년 발매된 낙소스 레코딩입니다.

조나선버그의 싱크월스임 1악장과 2악장 리비아손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완전히 회복해 활발하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연주는 2007년 낙소스에서 나온 음반 Miracles and Birds에 실려 있습니다. 조나선버그의 실내악을 모은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는 무반주 바이올린 곡 말고도 현악 사중주 작품들이 함께 담겼는데 연주를 맡은 팀이 세인트 로렌스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그 사중주단의 제1 바이올린이 제프 너토리였습니다. 리비아손의 남편입니다. 스탠퍼드에서 함께 가르쳤고 20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두 사람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를 위한 음악 활동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그 계획을 멈췄습니다. 혼자 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준비된 것이 많지 않냐는 주변의 말에 결국 다시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포톨라밸리의 코스트라이브 뮤직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운 계획을 결국 혼자 실행한 것입니다. 그녀는 바이올린 4대로 이루어진 앙상블 모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바이올린 사중주라는 거의 없던 편성의 레퍼토리를 새로 위촉해 만드는 팀이고,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작품을 주로 다룹니다. 데뷔 음반에는 세계 초연 13곡이 담겼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한 곡을 더 얹자면 그날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조나선버그의 바이올린 협주곡 지혜. 원 제목으로는 바이올린 콘체르토 지혜. J.I.

Y-E-H입니다. 지에는 레바논 해안의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27km 떨어진 곳입니다. 2006년 전쟁 중에 이 마을의 발전소가 폭격을 맞았고 기름이 지중해로 쏟아졌습니다. 스탠퍼드의 작곡가 벌거는 그 기름띠를 찍은 위성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번져나간 경계선의 모양과 해안선까지의 거리를 수치로 읽어 그 데이터로 소리를 깎았습니다. 재난의 형태가 그대로 음향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 악장의 선율은 다른 데서 왔습니다. 이탈리아 세파르디 유대인 전통의 참회기도 야삼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뜻의 기도문에 붙은 선율입니다. 폭격을 당한 쪽의 재난을 폭격한 쪽의 참회기도로 노래한 셈입니다. 이 곡은 2007년 리비아 손을 위해 쓰였고 그녀가 초연했습니다. 벌거는 자기가 함께 일해본 음악가 가운데 그녀가 최고라고 적었습니다. 녹음은 2008년 2월 뱀프 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헨크 하위타르트가 지휘한 뱀프 센터 챔버 오케스트라의 실황이고 제작을 맡은 사람이 베리 시프먼입니다. 올해 페스티벌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18년 전에 그녀를 뱀프로 불러 이 곡을 녹음시킨 사람이 올해 다시 그녀를 이 산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3악장을 듣겠습니다. 악장에 붙은 지시어는 데치시보 콘포르자, 단호하고 힘차게 라는 뜻입니다.

그날 무대에선 나머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조너선 크로우는 2011년부터 토론토 심포니의 악장입니다. 밴프 콩쿠르 심사위원을 지냈고 토론토 서머 뮤직 페스티벌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악장은 자기 이름을 앞에 걸고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의 전체 소리를 조율하고 균형을 맞는 자리입니다. 이날 오후 그는 자리 본인의 이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피아노는 잘 알려진 얀 리셰스키가 맡았습니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죠. 캘거리에서 태어나 밴프 센터에서 공부했고 15살에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산으로 돌아와 연주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날 프로그램을 닫은 음악입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번호 24번 봄 후대에 청중이 붙였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날 밴프에서는 조너선 크로우의 바이올린과 얀 리셰츠키의 피아노로 연주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원은 크로우가 피아니스트 앤젤라 파크와 함께 캐나다 공영방송 스튜디오에서 남긴 연주입니다. 느린 2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2악장 아다지오 몰토 에스프레시보 존슨 크로우의 바이올린과 앤젤라 파크의 피아노였습니다. 1400m 로키 산맥의 고지대에 위치한 밴프는 0도와 10도 사이에 꽤 쌀쌀한 날씨였는데 전주에 도착하니 아직 여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문턱과 아직 놓아주지 못한 여름의 더위를 만났는데요. 이 온도를 더하면 방금 들으신 베토벤의 곡처럼 봄의 어딘가의 기온입니다. 봄은 계절의 이름이기 전에 회복의 이름입니다. 손가락 두 개를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 함께 세운 계획을 혼자 실행한 사람. 16세 만나 12년을 함께 연주해온 네 사람이 그날 오후에 같은 무대에 있었습니다. 모든 음악도 그렇듯 언어처럼 무수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죠. 오늘 이 이름들이 여러분의 밤을 한번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이 이름들을 다시 만나시면 로키 산맥의 서늘한 저녁을 함께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 곡은 먼저 들으신 곡에 이어지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번호 24번 봄 4악장 론도입니다. 이곡 들으시면 오늘의 한밤의 음악제를 마칩니다. 9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저녁 8시 본방송 격주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날 사랑했지만 서로를 위해 비켜줘 서로가 지나갈 수 있게 하루 종일 다 괜찮다가도 날 깨우는 건 생각지 못한 낙서야 맞지 않아도 생각이 나 네 향기야 이렇게 작은 게 그토록 컸던 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익산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 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부터 재밌는 수다까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 라디오 재미보라의 재미쓰다 지금 시작합니다.